보도록 그렇게 타일러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도를 닦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만인과 더불어 싸움한 것과 같이 해라 그러십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들고서 출전을 할 때 겁이 많은 사람은 벌벌벌벌 떨면서 행이나 죽을까 봐서 에이 안 되겠다 가서 죽느니 그만두고 그냥 도망가자 집으로 와버리는 그런 겁쟁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용감하게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그냥 전사를 할 수도 있고,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적을 죽이고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여러분은 겁쟁이로서 도를 닦되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니까 그만두고 중도에 폐지할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일런가 한번 반성을 해볼 것이고, 용감히는 했지만 허다하다 지쳐서 에이 아이고 천하에 이거 못해 먹을 노릇이다 그리고 쓰러져 버린 사람이, 그러다가 죽어 버린 사람이 그럴 사람인가? 아니다. 내 속에 부처님이 있고 내가 바로 부처님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부처님과 조사가 그러셨는데 나라고 왜 못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를 이루어야 말 그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문으로서 도를 닦는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을 견고하게 갖고 가행정진, 용맹정진해서 결정코 도를 이루어야만 말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내가 아까 주장자를 들고서 이쪽 구석에서 저쪽을 전부 한번 다 둘러보니까 혹 내가 어떻게 형식적으로만 그러지 나와 눈이 안 맞춰지신 내가 온 줄을 모를 것이다. 혹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도반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바가 없이 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보니 전부가 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신심과 환심으로 더 넘쳐 흐르는 그런 얼굴로 확

택할수록 알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이 꽉 맥혀 들어가야 그 옳게 하는 거지. 환히 얻어지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더듬을 것이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 들어간 사람은 벌써 잘못돼 간 사람이라 백년을 따고 들어가고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따져도 그것은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무엇고 졸심법문을 들으면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판치생모를 많이 설하셨다. 공안 중에는 참 좋은 공안이요. 그 공부를 해야 의리로 따지는 것을 거기다 할 수가 없고 좋은 공안이다. 졸심문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미 졸심께 그 화두를 탔거나 졸심문 법문에 의지해서 그 화두를 선택한 분은 그대로 해 나가시고 아직 화두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이 무엇고 그 화두를 탔거나 졸심무 법문에 의지해서 그 화두를 선택한 분은 그대로 해 나가시고 아직 화두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이 무엇고 알 수 없는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밥 먹을 때도 이 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먹고 아플 때도 이 먹고 일체처 일체에서 이 먹고 이렇게 해 나가시도록 권고를 합니다. 졸심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은덕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여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여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0: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람사 불교인민 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도 차지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티벳에서는 스님들 사이에 샘쌍포 중에라는 안부를 묻는 말씀이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한가 안 한가를 묻는 게 아니고 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얼마나 불교적인 발상이고 불교적인 말씀입니까? 불교적인 어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마음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동기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공덕이 차이가 난다. 그 예를 들면은 네 명이 똑같은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한 명은 보리심으로, 한 명은 출리심으로, 한 명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또 네 번째는 한 명은 이번 생에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과보는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133페이지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사라세계의 치료제를 위한 발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해탈의 원인이 중사도의 수행이 된다. 세 번째 사람은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해탈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사막도에 떨어지는 방편이 된 하소의 수행이 된다. 마지막 사람은 이번 생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아니다. 자, 여기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마음 동기, 수행하는 동기, 똑같이 전에 다니고 똑같은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배웠더라도 그 동기가 다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상사도, 하사도, 중사도를 말씀드렸어요. 수행에 세 단계가 있다. 단계제, 단계와 순서의 가르침이 보리도 차제론이라. 단계와 순서를 찾으면 제일 밑에는 하사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금생, 현생 중심주의, 금생만, 또 자기 이익 중심주의, 이기주의, 금생, 현생 중심주의는 수행이 아닙니다. 현생에서만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생을 생각할 것도 없고 다음 생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현생에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 불사를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하사도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럼 하사도는 뭔가? 다음 생 분명히 있다. 유래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생에도 편안히 지내지만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혹은 극락세계 혹은 도솔천을 믿는 사람 도솔천 세계에 가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삼선도에 태어나게 된다. 다음 생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높은 발심을 한 분들은 중사도인데 출리심, 욕계에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중생의 욕계의 중생 수준에서 벗어나야지. 몸을 자기로 생각하고 끝없이 자기 내 몸을 위주로 살면 내 모든 이익을 나한테로 끌어오면서 아상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종사도예요. 그래서 해탈을 지향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종사도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사생제 팔정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종사도예요. 종사도는 해탈하게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일체 용생을 위해서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와가지고 보리심을 발해서 많은 나는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복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발심으로 공덕을 쌓으면은 마침내 부처님이 된다. 이게 상사도의 기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달라진다.

중생 세계에 돌아온다고 보살의 원을 바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사도 보살의 길인데, 우린 보살의 길을 든 대승불자라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세세생생 보살의 원을 세우리라. 이런 원대한 계획으로, 원대한 부르심으로 사는 분들은 마음 동기를 광대하게 가져야 된다. 광대하게 전해. 대승의 불자라면, 수행자라면 보통의 마음으로도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리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만약 이 보리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동기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보리심에 대한 마음 동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135페이지에 자 보면은 부처님의 법자 위에는 스카모니 부처님, 위에는 또 스카모니 부처님 위에 또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금강지불이라고 하는 바지라다라, 바지라다라는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처님인데, 모대는 또 스카모니 부처님 위에 또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금강지불이라고 하는 바지라다라, 바지라다라는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처님인데,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다. 금강지불 바지라다라라고 이야기한다. 살아계신 스승이라면 밑에 자복을 놓고, 자 이제 또 그 앞에다가 족신 복전 앞에다가 관할 때 자기 살아계신 스승을 또 관하라 해놨잖아요. 그렇게 한다. 136페이지 이제 거기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에 무상 요가 단트라, 요가 단트라, 행 단트라, 소작 단트라, 이담, 아이고 복잡해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 다 해줄 수 있는데 해줘도 이게 머리 안 돌아요. 지금 종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호법신이 있는데, 티베트에는 남녀 호법신이 있다고 했어요. 바모 파오라고 하는데, 다카다키니, 다카다키니라고 하는데, 다카는 남자 호법신, 여자는 다키니라고 해요. 특히 티베트에서는 여자 다키니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행모, 공중에 날아다니는 여신을 다키니라고 해요. 칸돌마, 칸돌마라고 하기도 하고, 티엔말로. 수행을 잘하거나 또 여러분들 수행 잘하거나 만트라 내고라 연불을 하면은 칸돌마가 다키니가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촉신에 계신 불보살님들은 빛이 바라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모양처럼, 버티에서 나온 불꽃처럼, 황금의 그릇 안에서 나오는 타오른 밝은 초처럼 관상해야 된다. 밝아야 된다. 자, 내가 관상한 이 부처님이 환하게 밝으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 눈 감아도 환.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확 밝아져가지고 번뜩 눈이 떠지든지,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빛이 확 그냥, 빛이 그냥 광대무변한 빛이 나타나가지고 마음이 맑고 밝아지,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137페이지로 오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경계가 광명이 낫겠다 이러면은 꿈속에 여러가지 상세로운 신통을 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묘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이 연불을 할 때 보래지는 아금일지

수만 개 생기듯이 내 몸에 수만 개가 나타가지고 변제 삼보전 삼보 앞에 다 가가 내 화신이 다 가가지고 다 절을 하는 거야. 일일 무술에 무술이 절을 한다 이거. 내가 지금 절 한 번만 하는데 내 화신이 수만 수천 화신이 나가지고 이 삼보 앞에 절을 하는 게 돼요. 그렇게 이제 관을 하면서 그게 보래지는 널리 예경드리는 진언이라. 여러분들 또 관상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내 털구멍 한 개마다 모든 나의 분신들이 쫙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라. 그렇게 관하라. 이거지.

이거 하는 거 들었죠, 여러분들? 보레지는 이렇게 이게 건성으로 염불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뜻을 새겨보면은, 악은 멸신 중 내 한 몸 속에 적현 무진신, 한량 없는 몸을 다 놔둬가지고, 지금 현재 몸 한 개지만은, 손오공이 털을 뽑아가지고 휘 하면 수많은 손오공이 막,

작품 전하는 것도 힘든데 내 화신이 나와가지고 수억 개 화신이 나와가지고 절을 하니까 얼마나 한 번 절하면서 3,000대가 뭐요? 30만 번, 3억 번 절을 하게 되는데 다 생각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광대하게 내 마음을 쓰는 게 마음을 잘 운영하는 게 마음을 잘 써. 마음을 무변하게 쓰는 게 그게 대승불교의 장점이에요. 좁게 그냥 마음을 좁게 쓰는 게 아니고 중중무진의 세계에 우리가 인따라망 무진 경계 속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대로 또 계속 정교하게 관상할수록 공덕과 관법이 그만큼 넓어진다. 그 계속 읽어봅시다. 복전에 그려진 모든 불보살들이 나를 보고 무척 기뻐하고 있음을 관상한다. 그리는 평소에 불보살이 하려고 하는 과정. 답변 열주로 하는 우리가 람님을 수행하는 것을 답변 열주로 하는 우리가 람님을 수행하는 것을 불보살들이 보면 좋아한다. 자, 이렇게 누가 나를 보고 웃을 줄까? 그 유행가 가사가 있죠. 누가 나를 다 버리고 다 갔는데 이제 자식도 다 결혼 장가 보냈지만 다 저거 가족 돌본다고 나만 버려두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또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 누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가? 여러분들 관상하는 부처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고 웃는 모습으로 나 앞에 전체 부처님이 나를 확 미소 띈 모습으로 나를 보고 웃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보고 웃을까?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 그 웃는 빛이 바로 미소하는 게 관상으로 확 들어와야 돼. 그게 행복한 게예요. 그게 수행에서는 법비선열이라고.

여러분 무슨 글자 넣겠습니까? 방금 다 이야기했는데 힌트 다 줬는데 미소 지을 때 웃을 줬자 일줄 동방 대소 동방에 해가 떠서 나를 보고 웃네 이렇게 하면 되지. 일줄 동방 대소와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쳐 일줄 동방 대소와 일줄 동방 대소와 예, 네, 이게 바로 여러분 관상할 때 부처님 볼 때 해가 뜬 것처럼 아, 부처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네,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비티엔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2년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0: 천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오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됩니다. BTN은 TV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개표 현장과 당선인 발표 등을 생중계합니다. 국회 정각회가 정현채 서울대의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현채 교수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옴격함이란 불교적 윤회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을 살피고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0: 1시부터 시작되는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2번 정념스님 사퇴로 기호 1번 경우스님과 기호 3번 진우스님 양자 대결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두 후보 중 선거인단 321명의 과반인 161표 이상의 다득표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됩니다. 개표 직후 당선인에겐 당선증이 교부되고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진행한 후 당선 튜브를 통해 개표 현장과 당선인 발표, 고불식 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국회 정각회가 정현채 서울대의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이른바 근사체험이 4명 중 1명꼴로
1: 심장이 멎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회생한 이들이 겪는 선명한 기억, 이를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의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는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종과 근사체험, 사후세계 등 30여 년간 죽음을 다각도로 탐구해온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국회 정각회 9월 정기법회에서 던진 화두는 죽음과 근사체험이었습니다. 정 명예교수는 죽음을 소멸이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동으로 보고 불자들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2: 이제 특이한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되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가시도친 말을 많이 하고 놀부의 진보로 사는

0: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06년 문을 연 뒤 늘 지역 이웃들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금강정사의 지원 속에서 복지관은 그동안 맞춤형 돌봄과 나눔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일 광명시 학교 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덕분에 보낸 20년 함께 그릴 내일을 개최했습니다.
2: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3: 20주년 기념을 넘어 수많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모여 만든 공동체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철산복지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다음 20년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1: 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사례관리와 돌봄, 노인,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제스님의 건강돌봄 강연과 주민참여형 토크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선제 스님은 이웃과 자연의 생명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부처님, 법단위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꽃도 나무도 물고기도 하늘에 다니는 새도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들의 생명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의 시작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와 함께라는 겁니다.
1: 최근 한류엑스포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선제 스님은 사찰 음식이 전통 문화를 넘어 마음 치유와 환경 문제를 담은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염원도 전했습니다.
5: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식 갖고 바꿀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내 먹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찰 음식이 해야 될 역할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 사명감을 갖고 불교가 헤아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 철산복지관은 앞으로 주민의 일상을 더욱 가까이 살피고 주민

0: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종교인들. 간절한 기도와 연대의 발걸음은 굳게 닫힌 분단의 철책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반야심경의 일렉트로닉과 힙합, 재즈를 입혀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한 일본 스님이 있습니다. 이마바리 가이덴지 부주지 카노 야쿠시지 스님인데요. 경전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0: 살리는데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2000년 1월 8일 날 23시간 동안 수술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0: 스님은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에 취임한 뒤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기증, 자살예방 등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팔순을 맞아 펴낸 회고록에는 어린 시절 출가와 해인사 수행, 종단 행정, 포교, 생명나눔 현장에서 겪은 80년 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지나온 삶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를 전하며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라고 회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잇고 그 생명이 다시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는 연기와 회향의 삶. 입적하는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면 스님의 회고록은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동국대 일산병원이 힘들고 지친 환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어제 1층 로비에서 동국대 뮤직 아카데미와 함께 음악과 시가 있는 힐링

0: 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대피TM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12강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0: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미구 미군이 삼이 삼이니 행자 청신사 청신여 백의 단월 각각 등고체

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전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의 왕량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

0: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4: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0: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7일에 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무명 속에 뛰어드러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 내어 온갖 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갖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돌적에는 약불 내어 치료하고 흉년도는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삼생들이 불보살님전에 백일농 장기절을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네, 예수님.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너무
1: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

0: 2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이곳은 마가다의 아자타샤토가 왓치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 전쟁 한복판에 오셔서 맨몸으로 전쟁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는 북쪽의 고살라의 사위성의 기원정사와 남쪽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를 부처님이 1년에 한 번 왕복을 하는 중간 지역입니다. 그곳에 왓치국 외사리 강음성에 대림정사가 있어서

부처님 유적지를 참배를 하게 되면 사리탑은 대개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대림정사 중심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아난다 존자를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대림정사 중심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아난다 존자를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불교 교단을 마하가사파 존자가 잠시 맡아서 제1결집을 하고 교단을 안정을 시켜놓고 아난다 존자에게 교단을 맡겼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난다 존자가 40년 동안 불교 교단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난다 존자가

이 되었을 때 웨사리의 왓지족 비구들이 10가지 사항, 14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첫 번째는 스님들이 소금을 휴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을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데 12시 지나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님들은 하루에 한번 탁발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탁발을 한번 하시고는 안한 것처럼 다른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한번더

이로 와서 보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 간행처럼 진행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걸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사항이지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항이 음식에 관한 조항이고, 그리고 일상 관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금전 조항이죠. 각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휴대 조항이죠. 출가한 스님은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리해서 먹어도 되느냐?

되어버렸죠. 세 번째로는 두 번 탁발하는 조항인데 저도 좀 음식을 많이 먹는 타입에 속합니다.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먹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전에 하루에 한 6끼 먹은 것 같고요. 제가 한 끼 먹는 양이 다른 사람 3끼 먹는 양 정도를 하루에 6끼를 먹었습니다.

안 된다 카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야자즙을 발효를 시킵니다. 토리라고 해서. 근데 그걸 한 7, 80% 정도 발효를 시켜갖고는 한 잔 드시고는 누가 왜 술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이게 지금 100% 발효된 게 아니고 한 70% 정도 반만 발효된 겁니다 하고는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것도 허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스님들은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의 항목을 한 달에 두 번 보름마당 전체 스님들이 모여서 그 조목 하나하나를 합송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항목에 위반한 것이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참회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죠. 좀 친한 몇몇 스님들 중에 한두 스님이 위반한 스님이 있는데 대중들 앞에서 저 의식을 치르려고 하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면도 안 서고 그런데 참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인연 있는 스님들끼리 별도로 포사를 하고는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뭘 했겠지. 그러고 나서는 대중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니 한 사찰에 살면서 이런 포사를 별도로 독립해서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님들은 상가를 운영하는데 철저하게 공화제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조정을 하지만 조정이 안 될 때 또 마지막에는 항상 대중이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 갖고 모든 걸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정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정족수가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투표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스님의 의중을 예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를 했을 때 그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습관을 흉내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스승이 뒷짐을 지고 도량을 거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 스님도 지도 뒷짐을 지고 그럴 수 있죠.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죠. 중국에 구지선사라는 분이 있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스님은 언젠가 그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법담을 나누었는데 비구니 스님한테 한방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열불도 나고 내가 지금 수행을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이 그날 저녁 꿈에 신선이 와서 조만간에 당신을 지도해 줄 어른 스님이 한 분 올 테니 가지 말고 좀 계셔보세요 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었는데 마침 철룡 스님이 찾아오시죠. 그러고는 그 스님한테 자기 사정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눈앞에 보여주더라네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학철대오했다

그래서 이 구지선임은 누가 오더라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일지선사라는 포인도 써죠. 그런데 그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스가 스님이 외출하고 없으면 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자기 스님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하나 딱 이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스승기에 들어오니 하루는 스승이 시자를 불러갔고 구지선사가 시자를 불러갔고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스님 사람들이 오면요 제가 스님처럼 손가락을 탁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스승이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칼로 갖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스님들은 좀 격렬하게 가르치더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쫓아가니까 시자 이름을 부르니까 그 와중에도 스승이 부르니까 예 크고 돌아보는 순간 손가락을 딱 하나 내밀으니까 학철대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스승의 행위뿐만 아니고 스승이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할 때 흉내를 내는 제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행이 충분히 익어져서 그걸 자기가 소화를 하고 경험을 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단지 흉내를 내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항이 외사리 부근에서 큰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스님들은 사용하는 침대나 방석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스님들이 지식인들이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분들이 많이 출가를 했습니다. 세칭 상류층들,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출가를 했죠.

검은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침대를 만들어 오거나 은으로 침대를 만들어 오거나 우리 스님이 사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1cm라도 커야 돼.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아예 방 규격, 침대 재질, 침대 규격, 방석 규격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외아들 둔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스님은 방석이라도 커야 돼. 이래갖고 규격이 정해진 방석 끝에다 레이스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안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최고의 재벌집 외아들이 단기 출가를 하러 절에 갔다가 20년이 지나도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시골에 사찰의 주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스님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 당시에 50억 불, 요즘 식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하면 한 7조, 8조 정도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도 자기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집에는 안 간다 하고 이제 20년 이상 내가

0: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으니 그 필요한 걸 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찰에 시주를 하는 걸 말고 시주를 내 개인한테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8개월 동안 700명의 스님들이 대토론회를 해서 이 10가지 간행은 어떤 거는 부처님이 제정해 놓지 않은 걸 몇몇 스님들이 새롭게 제정을 했고, 어떤 거는 부처님이 이미 제정을 해놨는데 그 내용과 형식을 완화시켰거나 확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항목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비법,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비법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4비법 논쟁으로 인해서 부처님 이래에 10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지던 교단의 단일 대오가 불교사 최초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해 가는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미 보았다는 확신을 놓으면 당신의 말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해하려 애쓸 때보다 놓아줄 때더 깊이 만납니다.

연구차의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천년고차의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딱 고요히 좌선을 하는 것은 실보탑을 쌓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실보로 된 보배탑은 결국에 무너져서 소멸이 되지만 한생각 청정한 그 마음은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제 방에 다니면서 법문을 할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숟가락과 혀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숟가락이 평생 밥 속에 들어갔다가 입에 들어갔다가 국 속에 들어갔다가 입에 들어갔다가 평생을 이렇게 밥과 국 속에 밥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숟가락은 밥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도 법당을 나가버리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죠. 근데 법당에 나가기 전에도 귀속으로 이제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귀등을 스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문은 텅 빈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공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상이 꽉 차 있는 상에서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을 법문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반야심경에서 오온이다 공하다 그러고, 안입이설신이가 없다 그러고, 색성양미촉법이 없다 그러고, 얻을 바가 없다라고 일러주는 그 공의 입장에서, 저 텅 빈 입장에서 우리가 법문을 탁 듣게 되면은, 부처님 당시나 조사선 불교 시대처럼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대작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항상 우리는 뭐요? 우리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그러죠. 심지어는 근심 걱정을 한두 개씩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했다 그러죠. 심무가의 무가애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법문 듣는 이 점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간직하고 있어요. 떨쳐버리고 마음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걸린단 말.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 말 아니요? 걸림이 없으므로 무가애고, 원리 전도 몽상이란 말이야. 전도된 이 몽상을, 중생의 이 업식을 멀리 떠나서 구경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번뇌 망상에,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나이가 지긋하다 그러죠?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적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미 염라대왕이 신발을 끌고 있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 그런데도

그런가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있더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국불교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항상 늘 끊어지지 않고 선수행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국불교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항상 늘 끊어지지 않고 선수행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통으로 돌아가면은, 선수행으로 돌아간다면 한다면은, 그야말로 메디테이션에서는 남방의 빅바사나와 서양의 의학적인 심리 치유가 합해져 가지고, 심리 치유와 빅바사나 수행이 합해져서 그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북방 불교 전통에서는 많은 수행, 선정을 닦는 수행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참선을 하는 화두선 수행, 다시 말하면 깊이 젖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선수행에 푹 젖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나선수행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조계종에서 요청한 것이 가나선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 그랬는데, 저는 오늘 가나선수행과 함께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서양에서 명상이 붐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에도 명상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 수행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의

제대로 된 선수행은 뭐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꿈을 깨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일이고, 그러나 꿈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꿈속에서 강물이 빠진지 안 빠진지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 본래 면목, 이 불성의 자리에서 보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본래 부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입이슬신이 내 입처와 색성양미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서는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진실된 명상은 뭐예요? 꿈을 깨라고 바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불교를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일체 유익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몽환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헛개미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암에 번뇌망염이 있으니까 이걸 가라앉히려고 그래. 그 가라앉히는 것을 유사명상이라 그럽니다.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에서는 제대로 된 명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그릇은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깥 경계가 들어오면 바람이 불면 물이 출렁거린다. 파도가 인단 말이지. 물결이 인단 말이야. 그건 번뇌망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번뇌망념을 가라앉히는 것을, 번뇌망념이 실제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라앉히는 것을 유사명상이라고 한다면, 진실된 명상, 제대로 된 참선수행은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텅 빈 것이요, 마음 또한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텅 빈 것이단 말이야. 우리 반야신경에서 다 설한 내용 아닙니까? 몸은 지수화풍이요, 마음은 수상행식이란 말이야.

되지 않고 화두를 들려고 하니까 화두가 잘 안 들려지고, 또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30년 40년 수행을 했는데 수행과 인격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스님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들어있단 말이요. 100% 스님들이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인격과 수행력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인격과 수행력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일념수행입니다. 자, 일념이란 것은 한 생각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번 한다 그랬죠?

선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사라 그러면 아기로 태어났다가 장성해서 늙어 죽는 것이 생사잖아요. 그걸 생사라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선에서는 생사를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입니다.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 사입니다. 사, 죽을 사자. 사람 생사가 1년 가운데 있단 말이요. 한 생각 일어나면은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뭐라고? 뭐라고? 사람 말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습니까?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쁠 만도 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뭐 법회 오라 그러고 참선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바쁜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단 말이지.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붙들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이 텅 빈 실체가 없는 자리, 그 본래 면목 자리에 떡 앉는 거, 떡 서는 거, 그것이 명상의 첫 출발이요, 선수행의 첫 출발입니다. 이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념수행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가 선빵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빵에 가야 참선하고 법당에 가야 염불 한다 그러죠. 여기 무상사 법당이나 저 해인사 통도사 송황사 선빵은 물리적인 선빵이고, 진짜 선빵은 뭐예요? 내 한 생각이 하루에 5만 번이나 일어나는, 5만 번이나 생멸 생사하고 있는 이 생각 일어난 이 자리가 선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참선을 해, 여기서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선빵에 가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것이 우리 조계불자들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선빵이 어디라고?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 네. 그러면은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선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24시간 늘 참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이전 자리로, 생각이 텅 빈 자리로 그 자리에 앉아란 말이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생각이 일으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참고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가지고 이 먹고, 다 같이 이 먹고, 오로지 이 먹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먹고, 이 먹고 하고 있는 이놈이 도대체 이 먹고, 이러면은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간화선을 수행하는 간화행자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화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태어난과 동시에 화두를 받은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선사가 말하기를, 간화의 종장이신 대선사가 말하기를, 태어나되 어디서 온 줄을 모르니까 이것이 생의 화두요, 태어남의 화두요, 죽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죽어서 가야 된다 그러죠.

있어야 됩니까? 이미 분모가 줘버렸네. 네. 태어난과 동시에 딱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보조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수신결에 보면은 단지 불에라 그랬습니다. 단지 불에. 다만 알지 못함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함을 알아란 말이 이게 수행에서는 아주 참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요? 살아가는 게 다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는 것으로 살잖아요. 내가 냉장고 사용법을 모르면 냉장고 사용 됩니까 안 됩니까? 현관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생활이 안 돼. 아는 것으로 아름아름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아름아리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름아리로 사는 것이지만 또 아름아리로 인해서 이 아름아리가 번뇌망념이 되고 근심걱정이 되네요. 이게 양날의 칼이란 말이요. 아는 식으로 식으로 살지만은 이 아는 것이 살아가는데 편리를 주지만 이 아는 것이 또한 번뇌망념이 되고 근심걱정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뭐요? 아는 것이 이것이

이목구라는 문자에 있고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은어와 문자 이목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목구라는 말을 쓰고 글자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온몸으로 우주 전체가 의심덩어리입니다. 그 의심덩어리를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문자로 표현해서 이목구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간화선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네, 그죠? 전 국민이, 세계 인류가 다 간화선 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념에 빠져가지고 자꾸 멀리 하게 됩니다. 일념수행의 바탕 위에서, 일념수행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일념수행 바탕에서 화두 하나만 돌이키면 된다. 본래 있는 화두니까 이미 태어날 때 장롱 속에, 이 마음의 장롱 속에 이미 뭐요? 화두라는 열쇠를 하나 가져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열어야 되겠습니까? 장롱 속에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면허증도 사용을 해야, 운전을 해야 그게 빛이 발하는 거지. 장롱 속에 넣어 있는 면허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장롱 면허증이지. 급할 때는, 정작 급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화두를, 태어날 때 이미 화두를 가지고 왔는데, 마음의 장롱 속에 꼭 넣어놓고, 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되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12강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꽃보다 줄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예진 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칠보람.

0: 이제 물 기르러 가려고 합니다.
1: 아, 물을 기르러.
0: 네. 자, 오늘 물 뜰 빈병입니다. 자, 오세요. 빈병이에요. 빈병을.
2: 생활에 필요한 물은 샘터에서 직접 기르다 쓴다는데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샘터로 물을 기르러 나섭니다. 그런데 샘터 가는 길이 생각보다

0: 길어봅시다.
1: 스님을 따라 아이들도 샘물을 길어올리는데요. 평소 수도꼭지만 틀면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물. 그 물을 직접 길어보니 일상에서 당연했던 물 한 모금이 새삼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서 물을 길어날랐을 스님의 수고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아이들. 아이들은 칠부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샘터에서 물을 길어온 후.
0: 야, 팝콘 씻는 거 아세요?
2: 네.
0: 이렇게 착, 착 이렇게 씻는 거 있잖아.
1: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직접 가져온 쌀을 정성껏 씻는 아이들. 한 톨의 쌀에도 마음을 담듯 깨끗이 씻어내는데요.
3: 아니, 오늘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지금 부처님한테 맞이밥 올리려고 쌀 씻습니다.
3: 아, 됐다. 직접 이렇게 공양 가져온 거를 공양미를.
4: 네네.
1: 부처님께 올릴 밥을 손수 준비하는 아이들. 깨끗하게 씻은 쌀을 냄비에 담아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곳 칠부람에서는 밥 한 끼를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중 도량인지라 밥을 지을 때도 전기밥솥이 아닌 버너에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덕분에 밥 한 그릇의 귀함을 알아갑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기도를 올리는데요. 직접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한 만큼 기도에 정성을 더하는 아이들.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어느새 밥이 다 되고 정성껏 지은 첫 밥을 부처님께 올리는데요. 스님은 오늘의 이 경험이 먼 훗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답니다.
5: 언제 이렇게 밥을 지어보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어서 공양해보겠어요? 어제 그래서 쌀을 갖고 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쌀을 갖고 온 걸로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또 의미가 있고 아이들도 또 굉장히 내가

0: 스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1: 둘이 올라가실까요? 아니요. 내려간다고? 아니, 좀 쉬시다. 쉬시다 가시죠.
2: 차 한 잔, 밥한 그릇이라도 꼭 나누고서야 보내주는 예진 스님.
3: 일단 오면 여기 뭐 다른 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회로 좀 어떤 데 1년에 한몇 번씩 와요. 기본이 두 번이고요.
4: 저기 문 앞에 문으로 이렇게 막 공양하세요 이렇게 막
3: 예.
4: 자주 하신다고 저도
3: 맞아요.
4: 근데
3: 저 스님 오시면 꼭 뭐라도 주셔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꼭 주시려고 그러고 그냥 안 보내려고 그러셔요.
2: 이처럼 사람을 맞고 정성껏 대접하는 데는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온 가르침 때문이라는데요.
5: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여기 좀 칠부람에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진 스님, 진짜 불공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고 사람이 부처인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공양 대접, 차 대접 잘하는 것이 진짜 불공입니다. 불공 잘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또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불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0: 해 나갑니다.
1: 어느덧 아이들도 칠보람을 떠날 시간.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2: 자, 석상 담배. 자, 세 번, 두 번. 갑시다. 출발. 행복한 시간입니다. 김일진 수고해요.
1: 산을 오를 때만 해도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아이들. 하지만 칠보람에서 하루를 보내고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어쩐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며 추억을 쌓은 아이들. 과연 칠보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3: 절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스님들을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4: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산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거기 올라가기 힘든데 올라가면 뭔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들어서 풍경이.
1: 그렇게 아이들은 산에서 배운 소중한 마음들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5: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보람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0: 세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 그런데 바로 그날 실부람을 찾은 한 신도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나무 열 그루가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꿈에서 본 모습과 똑 닮았던 그곳.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여긴 스님은 주변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땅을 마련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 2014년 지금의 중흥사가 세워지게 됐답니다. 그 후 스님은 칠부람과 중흥사를 오가며 두 도량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도량. 스님은 늘 그랬듯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을 쓰는데요. 매일 하는 마당 청소지만 스님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1: 마당을 그리고 있어요. 만다라 작품. 마당을 쓸고 나면 그래도 또 차들이 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 깨끗하게 그려진 그 마당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만다라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티벳 스님들이 다 모래로 만다라를 그려서 그 벼랑 끝에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아침마다 이걸 정성 들여서 마당을 쓸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도 거기에 대한 그 깨끗해진 마당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는 그런 작품을 또 뭐 보통은 마당을 쓸면서 또 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0: 애써 쓸어놓은 자리에 대한 미련도 집착도 내려놓는 일. 스님에게 마당을 쓴다는 건 곧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0: 고요하던 법당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중흥사 합창단의 연습 시간이랍니다.
1: 옛날부터 좀 그 합창을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우연히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과 또 반주자 선생님을 또 뵙게 되어서 전공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또 불심도 굉장히 또 있으시고 해서 또 함께 하게 됐어요.
0: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꾸려진 중흥사 합창단.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이라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맞춰야 할 소리도 많은데요. 그래도 연습만큼은 어떤 무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0: 법당을 가득 채우는 스님의 맑은 노래소리.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기도를 올리는 듯한데요.
1: 아, 이것도 기도죠. 우리가 사실은 연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합창은 약간 서양 음악이잖아요. 뭐 멜로디나 우리는 그 전통 음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절집안에서 하는 음악들은 음악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 사람들은 또 서양 음악에 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한 우리 법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그 법문을 그 기억하기가 쉬워요.

기도의 모습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답니다. 연불이든 노래든 그 안에 온 마음을 담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도

0: 가 될 수 있다는데요. 좋은 가사를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들에겐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갑니다.
1: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분별심도 생기는데 어찌해서 합창을 하는 순간은 그런 다 모든 힘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네.
0: 이번에는 합창을 마친 스님이 밥상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2: 여기 공양하세요. 네.
0: 밥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의 어머니. 올해 88이 된 노모를 스님이 절에서 모시고 있다는데요. 가족의 품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한 스님이 다시 어머니를 곁에 모시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답니다.
3: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몸을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 모시고 나왔어요. 제가 24시간 케어했어요. 어머니한테 좋다는 무슨 약도 드시게 하고 음식도 그냥 뭐 좀 단백질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갈아가지고 그런 걸 어머니 드시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츰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차츰 회복이 되셔서
0: 이제는 이렇게 한 밥상에 마주 앉아 일상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30여 년 전 스님은 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3: 95년 28살에 제가 이렇게 절에 갔죠. 그

0: 그러고 눈을 탁 떴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옛날 괴종시계가 있어요. 괴종시계가 땡땡땡 여섯 번을 울리면서 제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 괴종 소리에 갑자기 하늘과 땅에서 굵은 동화줄 있잖아요. 그게 그냥 팽팽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게 탁 끊어지는, 그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그런 게 탁 이렇게 뭐 형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아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딸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로 향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 출가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참 마음도 좀 안 좋았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지요.

0: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1: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 몇 명 정도가 돼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데 법당에서 하니까 스님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법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보기가 참 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오면은 뭐 절하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가도 수행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서 그냥 누워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가는 시작된 요가였어요.
0: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듯 몸을 굽히고 펴는 일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말하는 스님. 가쁜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다 보면 어느새 몸도

0: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이 그냥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1: 그 일상에는 칠부람과 주몽사를 오가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2: 스님, 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시나요?
0: 오늘도 칠부람 갑니다.
2: 칠부람에 또 갔다고
0: 네, 네.
2: 이 칠부람이랑 주몽사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네. 주몽사에서만 뭐 수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0: 칠부람이 저에겐 더 소중하죠. 칠부람에서 처음 가서 또 수행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몽사는 칠부람을 잘 돌보기 위한 주몽사입니다. 칠부람은 산중의 칠부람, 주몽사는 마을에 있는 칠부람이에요. 그래서 두 곳 다 저에게는 칠부람이기 때문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1: 두 곳 모두 스님이 지켜야 할 소중한 도량이기에 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중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4년간 종단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날인 만큼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BTN 불교TV가 개표 그리고 TV 최초 당선인 발표 고불식까지 생생하게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종단 행정 전문가이시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조기령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어서 교계 안팎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BTN의 윤호섭 기자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후 1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3시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선거인단이 빠르게 투표에 참여하면서 2시 40분부터는 개표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BTN 불교TV가 TV 최초로 생생하게 생중계로 개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분위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나가 있는 이은하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하 기자 나와주시죠.
3: 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 공연장에 마련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소 현장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공식 마감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이제 20여 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36대 단일 후보, 37대 합의 추대로 경선으로 7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투표소 안팎의 열기와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취재진의 열기도 못지않은데요. 종단의 역동성을 더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종도들의 열망이 모이면서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 선거인단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모두 투표를 마친 상황입니다. 곧 개표 선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포함되지 않은 기호 3번 진우 스님과

0: 38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나가 있는 이은하 기자를 통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개표 직전의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자, 교수님, 처음에는 3명의 후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2명의 경합이 됐는데, 자, 이렇게 간선제로 치러지는 총무원장 선거에서 이 정념 스님 사퇴 후에 표가 어디로 이동을 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마 사람들의 관심사는 정년 스님의 그 사퇴 이후에 그 표가 경우 스님에게 가는 거냐. 네. 이게 관심사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321명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지만 그 선거 인단이 상당히 고도로 정치화돼 있고 조직화된 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년 스님의 사퇴 표가 곧 경우 스님으로 연결될지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끝까지 살펴봐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정념 스님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안정과 그다음에 변화, 네. 이 구도는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 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눈여겨볼 것은 변화와 안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건데 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가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지 321명의 선거인단이 오늘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진행하는

0: 그걸 갖다 흔히 개혁불사 내지는 개혁종단의 출범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당시는 이제 사회가 민주화가 운동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이때 그 94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간선제 321명에 의한 간선제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살펴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1: 네.
0: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뽑았느냐라는
1: 네,
0: 겁니다.
1: 궁금합니다.
0: 네.
1: 네.
0: 이전에는 중앙종에 의한 75명에 의해서 총무원장을 선출했어요. 근데 그 구성을 살펴봐야 되는 게 75명 중 24명이 교구본사 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종의 의원이 교구본사 주지를 할수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27명이 간선 의원입니다. 근데 간선 의원의 선출위원장이 총무원장이었어요. 그래서 51명이 총무원장이 자기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1: 네.
0: 있는 그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자, 지금 이 간선제에 대해

0: 때를 꼽자면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네.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당시 지관 스님과 정련 스님이 경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관 스님이 165표를 얻어서 당선은 됐지만 네. 그때 정련 스님과의 표 차이가 불과 19표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관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이후에 정련 스님 측의 핵심 인사였던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에 임명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관 스님의 좀 넓은 포용력을 얘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박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배려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 그런 탕평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 자. 득표수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역대 선거에선 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죠.
0: 네. 그건 2009년에 치러진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네. 당시 자승 스님이 여러 종책 모임에 추대를 받는 느낌처럼 굉장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당시 321명이 최대 선거인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290표를 얻으면서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10명 중에 9명이 결국 한 후보를 몰아준 셈이고요. 이로 인해서 계파를 초월한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자승 스님은 취임 직후에 네. 자선과 세신 결사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종무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요. 앞서 이제 지관 스님과 정련 스님의 사례와는 다르게 선거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시간을 쓴다기보다는 공약 실천에 바로 돌입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현장 한번 살펴보면요. 개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1명의 선거인단의 표심이 나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개표 현장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두 후보 정책 공약 많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듯 보여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후보의 공약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0: 한 줄로 정리하자면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네. 분권과 평등을 내세운 기호 1번 병무스님. 그리고 37대 집행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연속성과 완성을 강조하는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맞대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경훈 스님 그리고 또 진우 스님의 공약 한번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 두 후보의 공통점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교구 중심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총무원장 권한을 지방 교구에 좀 실어준다 이런 네. 이야기는 언제나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2: 이번에는 이제 그 표현을 갖다 교구 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빙의 투표 현장, 개표 현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당선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BTN 불교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이 방송 최초로 총무원장 선거 개표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통적인 행보를 또 한번 짚어보면요.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을 했고요.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를 예방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승가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한 침대 그리고 참종권 문제는 늘 언급이 됐던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비구니 방문 현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1: 총무원장 후보가 네. 선거 과정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비구니 회관을 갔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은 후보자 스님들을 엄청 환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구니회에서는 경우 스님 같은 경우엔 총무원 내에 비구니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비구니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교역직 종무원 자리 중에 핵심 부실장들 자리에서 네. 비구니 스님은 현재 종회의원 81명 중에 10석이 비구니 종회의원 석인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선악원과의 풀리지 않는 이 갈등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총무원장이 직접 나서서 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 결국엔 중앙종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중앙종회와 협의를 거치고 또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간의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선악원과의 풀리지 않는 이 갈등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총무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는 네. 쉽지 않은 문제고 결국엔 중앙종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중앙종회와 협의를 거치고 또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간의 원론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0: 자, 비구니회에서도 어쨌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당선 이후에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개표 현장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나가 있는 이은하 기자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자 나와주시죠.
2: 그래서 투표가 진행됐던 이곳에서 지금은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전 선거와 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개방해 참관인은 물론 사부 대중이 투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우선 투표지를 유효투표와 무효투표로 가르고 유효투표지를 후보자들로 다시 구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외에 두 후보 스님의 선대위에서도 팽팽한 정박 속에 이 과정을 현장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는 선거인단 321명

0: 투표 현장을 공개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후 1시부터 오늘 321명의 선거인단이 모두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예정돼 있던 오후 3시보다 조금 빠르게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또한 이 표심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모두 다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해석이 맞을까요, 교수님?
1: 그렇죠. 네. 지금 그 더군다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득표율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느냐. 네.
0: 자, 시작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모여있는 저희 셋 또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고 얼마나 또 득표를 그쵸. 하는지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죠. 곧 당선인이 발표되고 유효 득표수가 또 공개가 될 텐데 네. 자,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1: 그만큼 자신감 있는 자기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0: 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가는 것, 이 얼마나 득표를 받았냐, 유효 득표수가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모든 표가 다 수거가 됐고요. 자, 봉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곧 당선인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매 선거와 동일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태성스님이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당선자입니다. 자,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 향후 4년간 종단의 미래를 이끌 새 수장을 뽑는 날인 만큼 지금 이 순간 TV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와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장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은하 기자를 통해 들은 현장 분위기는요,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집중해서 당선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38대 총무원장 선거인 321명 중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안 켜. 제가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8대

0: 대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당선을 한 진우 스님도 이제 조금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37대에서 뿌려놨던 이 씨앗들도 거둬야 하고요. 또 새로운 정책들도 네. 실현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고불식이 진행된 이후에 일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1: 네, 고불식 이후에는 원로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원로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끝나고 나면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장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선거에 출마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직무를 복귀해서 잔여 임기를 수행을 하고요. 9월 28일부터 제38대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0: 자, 현장 오디오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현장

0: 지켜보고 계실
1: 네.
0: 겁니다. 향후 진우스님의 행보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장 살펴보면요. 진우스님이 투표에 참여했던 선거인단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연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태성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당선된 진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당선증 본명 진우, 성명 김명철. 위 스님은 불기 1570년 9월 3일 실시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이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당선증을 수여합니다. 불기 1570년 9월 3일 대한민국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자, 대한불교조계 중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당선이 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태성 스님이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함께 마음을 전해준 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조계사로 이동해서 부처님께 당선을 구하는 고불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부처님께 당선을 구하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으로 함께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BTN 불교TV는 그 모습 역시 생생하게 생중계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선인의 첫 일정은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고불식입니다. 자, 당선인 진우 스님이 자,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고불식은 다 함께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서 부처님께 당선을 구하는 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사실 진우 스님은 이 조계사에서 37대 총무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네. 매 아침 108배를 드렸던 장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익숙한 공간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릴 것 같은데요. 자, 다 같이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서 부처님께 당선을 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우 스님이 183표를 득표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당선이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화와 안정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진우 스님입니다. 자,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께 오늘 당선을 고하는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이 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진우 스님이 한국 볼

0: 자,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이 오늘 결과를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공감으로 하나가 되고 또 공심으로 실천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결과에 대해서 또 의견 한번 주시죠, 교수님.
1: 네, 이 의견도 이제 결과는 이미 나온 네. 상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했던 것 같더니 당부의 말이라 그럴까?
0: 네.
1: 기대는 뭐냐면
0: 바람이 있으시겠죠? 네. 네. 자, 오늘 결과에 대해서 또 의견 한번 주시죠, 교수님.
1: 네. 이 의견도 이제 결과는 이미 나온 네. 상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했던 것 같더니 당부의 말이라 그럴까?
0: 네.
1: 기대는 뭐냐면
0: 바람이 있으시겠죠? 네.
1: 그 불교 조직의 근간은 수행과 전법이니까 모든 걸 다 풀고 수행과 전법으로 종단을 이끌고 사회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장 스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윤우섭 기자, 교계에서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 또한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2: 진우 스님도 당선 소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공이죠. 공의, 네. 공감, 공경쟁 이런 네. 뭐 갈등, 봉합 잘 할 수 있게 좀 포용력이 있는 종무행정 펼치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0: 자, 앞으로 많은 변화가 또 있겠죠. 제37대에 이어서 38대 총무원장으로 연임을 하게 됐지만 또 변화의 바람은 분명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윤우섭 기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또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네. 항상 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또 함께 종단 네. 개혁과 변화 안정을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계사에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우 스님과 또 오늘 결과를 있게끔 함께해준 많은 분들이 조계사에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BTN불교TV가 오늘 투표 또 개표, 고불의 모습 그리고 또 당선인 확정까지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기호 3번이었던 진우 스님이 최종 당선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38대 총무원장 체제의 집행부가 변화와 안정을 모두 다 안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조기룡 교수님, 윤우섭 기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BTN은 앞으로 있을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집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지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

0: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항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5: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4: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5: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탑묘를 왕생 탑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그거 좋네. 좋아.
5: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4: 제사까지도?
5: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4: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0: 표정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웅사는 주요 청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웅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유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천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0: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몰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3: 네. 어우 잘 쓰신다.
4: 셰프인데요.
3: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라.

0: 아닌 것이 네. 없듯이
1: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0: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네.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뭐 풀국을 만들어서 네. 우엉을 튀겨야 돼요.
1: 아.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0: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전집 네. 음식은 이제 이때 이 고추가 아주 제철이잖아요.
1: 아삭아삭하죠.
0: 네, 아삭 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 김치.
1: 김치.
0: 사실은 풀국에 안 들어가면 김치란 이름을 얻지 못하는데
1: 네네.
0: 일종의 고추 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당근하고 오이도 채를 썰까요?
1: 그렇죠. 조금. 예, 오이 씨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겉에만 이용해서.
0: 그 스님께서 최근에 그 공양간의 셰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명장 스님 여섯 분이
1: 씨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겉에만 이용해서.
0: 그 스님께서 최근에 그 공양간의 셰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명장 스님 여섯 분이 같이 나와서 촬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모여서 촬영하신 건 처음이시죠?
1: 처음이죠.
0: 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1: 아, 저는 원탑은 우리 개호 스님이세요.
0: 개호 스님.
1: 아, 아주 노익장이신데 네. 저희가 개호 스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네. 또 운문사에서 오래도록 강사를 하셨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하시고

0: 넣어서 네. 모든 대중이 나눠 먹는 음식 그걸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2: 대단하신 분이죠.
0: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법이라고 그래서 음식 다 와야 된다 이런 틀을 완전히 깨신 분이지. 그래서 아 이게 예능이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큐 찍었는데 예능이 나왔다니까요.

0: 두 개는 내가 완성했고 선생님이 네. 지금 잡 우리 그만합시다. 네. 그것까지만 하셔요.
1: 네. 맛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밑에다 일단 좀 깔아놓고 아, 손이 꽉 찼어요, 주님.
0: 바삭고추 김치 완성됐습니다.

0: 무와 오이, 당근, 배를 채를 썰고 양념을 해서 무친다.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더하기보다 재료 사이의 균형을 담아 사찰 음식의 조화로운 미학을 배웠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잡채.
2: 예, 네, 죽순 잡채인데.
1: 네.
2: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죽순을 좀 썰어주세요. 채를. 네. 이 정도로 해서 세 개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1: 두께는 어느 정도?
2: 얇게 해주세요.
1: 최대한 얇게
2: 해주시고 채를 썰어야. 네. 잡채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1: 네. 이 죽순 손질을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2: 죽순은 생죽순을. 네. 쌀뜨물을 넣고 삶아야 돼요.
1: 삶아서.
2: 네. 그래서 물에다가 잘 우려서 쓰셔야 죽순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음식에서는 얘는 온전하게 익혀야 돼요.
1: 네.
2: 왜 그러냐면 굉장히 냉성이 강해요. 차가운 성분이 많은 아이라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잡채에 유부가 들어가요. 두 번 데친 유부를 채를 써서.
1: 유부도 특별히 두 번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2: 얘는 이제 유탕식품이기 때문에 기름에. 네. 튀긴 거라서요.
1: 네.
2: 기름기가 많으니까 데쳐내지 않으면 그 기름을 우리가 온전히 먹게 되죠.
1: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2: 석기를 잡자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2: 이왕이면 심플하지만 그 골고루 각자의 색깔을 써서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의 보합관계를 보기 때문에.
1: 네.
2: 식재료를 쓸 때 단품도 쓰지만.
1: 네.
2: 또 어차피 섞일 때는 많이 사용할 때는 빠지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1: 당면은 지금 어떻게 삶아놓은 건가요?
2: 삶아서. 네. 그 당면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안 돼서 삶아서 참기름에 지금 묻혀놨어요. 이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넣고
1: 조청을

0: 조청이랑 간장, 참기름 들어간 양념이 지금 당면에 지금 배고 네.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되게 하면서 풀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0: 한번 볶아줄까요?
1: 그렇죠.

0: 나머지 채소도 넣어주세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 잡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오래도록 먹었고 늘 먹고
1: 맞아요.
0: 무슨 날마다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님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뜨겁게 먹어도 맛있어요.

0: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해드려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고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사찰 음식이 앞에 음식 앞에 네. 사찰이 붙어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갖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간단한 음식이거든요. 네, 많은 것을 요하지 않아요. 밖에 음식은 모두 다 넣고 맛있게 하는 거.
1: 네.
0: 절밥은 다 빼고 맛있게 하는 거. 그래서 셰프들이 더 어려워하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다 빼고 맛있게 한다는 빼고 게 맛있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공양 교성할까요?
1: 네.
0: 셰프님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셔요.
1: 제가 해보신 한번 걸로. 네. 볼까요? 이 공양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0: 한번 네.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그 잡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0: 죽순과 유부가 메인처럼 됐죠.
1: 그리고 아삭김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생각보다 미나리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1: 그렇죠. 여기서 미나리가 맛있을 때니까.
0: 미나리 향도 좋고 식감도 많이 살려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삭하네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가 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연의 단맛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1: 저희가 음식에 설탕 넣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0: 네. 그리고 잡채는 유부랑 죽순이 약간 고기 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출가하시

0: 종두라고 그러죠. 심부름. 심부름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종두. 사찰 음식은 제가 음식 해먹이 좋아하고 또 어려서 어머니께서 워낙 신실한 불자셨고 네. 자비심이 많으셔서 그 전주역 앞에 있는 거지 분들이 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줄을 서서 와서 밥을 먹고 가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찰 음식이란 그 생활이었고요. 사찰 음식을 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사찰 음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보죠.
1: 그리고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현대화된 조리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그거는 시류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변형된 레시피를 만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걸 버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토대는 항상 전통적인 거 있고 네네. 그 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무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더라도 뭐 원디시 한 그릇 음식 이렇게 국말을 먹고 이러지 않아요. 조화롭게 좀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 밥 달라고 하면 아 내가 먹는 음식에 음식상에 그냥 숟가락 한 벌 더 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밥 임시면 제가 좋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네.
1: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0: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아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먹던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0: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1: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드렸는데 대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0: 사찰 음식은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절밥 한 끼 오늘 저랑 함께하면서 소감과 시청자분들한테 축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저녁에 또 저녁 예불까지 네.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하루종일 BTN을 틀어놔요.
1: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 늘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네. 불교 TV이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네, 네. 기부도 해주시고 네. ARS도 하시고 네, 제가 네. 보면 맨날 명단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밥 한 끼가 어려움 없이 네, 네. 잘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음식, 그것이 오늘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0: 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0: 뭐 보냐?
1: 수 있어서.
0: 치,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어디든 가보시지.
1: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짧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1: 마곡사?
0: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교 문화를 잘 지켜낸 사찰로 인정받아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곡사로 보고!

0: 늘 세상 무서운 것 없이 할 말은 하던 자지. 그게 내가 그를 보고 싶은 이유다.
1: 그렇게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곡사로 향했고,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세조를 피해 절을 떠나게 됐죠.
2: 세상이 나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군.
0: 나를 피해 서둘러 떠났군.
3: 이제 연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0: 신하에게 버림받았으니 어찌 호사스럽게 연을 타고 가겠는가. 마곡사에 이 연을 두고 가게.
1: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습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4: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마네.
1: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4: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1: 으잉,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4: 치, 누가 뭐래?
1: 좋아,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삿자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4: 삿자리? 그게 뭔데?
1: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삿자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4: 삿자리? 그게 뭔데?
1: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삿자리 이야기로 고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백일 기도를 위해 마곡사로 향했습니다. 마곡사가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5: 부처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정성껏 삿자리를 만들어 봉양하겠습니다.
1: 그렇게 노인은 매일 삿자리를 짜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돼가도록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이놈의 사자리는 짜서 뭐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1: 기도를 포기하려 한 그날 밤, 노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6: 네 업보가 큰 것을 100일 만에 다 씻으려 했느냐. 하물며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거늘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다니.
1: 노인은 부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100일을 정성껏 기도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5: 내가 두 발로 일어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1: 마곡사 대광보전엔 아직도 그때의 삿자리가 남아 노인의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뭐하냐?
4: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1: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두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4: 응, 감! 나도 같이 갈래!
1: 수행 중이라며.
4: 수행.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1: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4: 뭐?
1: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암으로 정했어.
4: 자제암?
1: 자제암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년 고찰

0: 건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함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1: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도 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2: 저기 얘들아.
3: 네?
2: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3: 원효스님이요.
4: 원효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2: 예. 설아벌의 아이들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4: 원효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소공주가 딱이지.
2: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4: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길세. 그런데 요소공주는 남편

0: 단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1: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2: 이 아이의 이름은 설충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0: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2: 고맙소.
1: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여
2: 충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0: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2: 고맙소.
1: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암이 되었답니다.
3: 나도 자제암에서 수행하면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1: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3: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1: 유혹이 없다니? 원효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3: 정말?
1: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원효대사가 소유산 암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 날씨 한번 고약하군.
0: 원효스님, 원효스님 계세요?
2: 어? 이 시간에 누가 날...
1: 원효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2: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0: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2: 방이 하나라...

0: 어서요.
1: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0: 스님.
2: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0: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0: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줘.
1: 뭘?
0: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1: 뭐?
0: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2: 진짜?
0: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배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2: 범어사?
0: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 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2: 우와, 대단한데?
0: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0: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2: 아, 낭백스님입니다.
0: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1: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0: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3: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4: 근데
3: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4: 아, 그게 범어사의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아,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3: 으윽, 욕심이 화를 불렀네.
0: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5: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6: 이 정도로는 성에 앉아.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0: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5: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6: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5: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0: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7: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2: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0: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0: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1: 예.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3: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3: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음.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3: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3: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3: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0: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0: 위암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0: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0: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분이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0: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0: 수술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0: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0: 아유. 10분 이상 소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2: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

0: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0: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씀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

결코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내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183표,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138표를 얻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정현채 서울대의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현채 교수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옴격암이란 불교적 윤회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을 살피고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아니라 정당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중요한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그 이념과 의견을 소중히

0: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06년 문을 연 뒤 늘 지역 이웃들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철산 종합사회복지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금강정사의 지원 속에서 복지관은 그동안 맞춤형 돌봄과 나눔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일 광명시 학교 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덕분에 보낸 20년 함께 그릴 내일을 개최했습니다.
2: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3: 20주년 기념을 넘어 수많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모여 만든
2: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3: 20주년 기념을 넘어 수많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모여 만든 공동체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철산복지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다음 20년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1: 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사례관리와 돌봄, 노인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조계종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의 건강 돌봄 강연과 주민 참여형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선제 스님은 이웃과 자연의 생명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부처님, 법당에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꽃도 나무도 물고기도 하늘에 다니는 새도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들의 생명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의 시작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1: 최근 한류 엑스포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선제 스님은 사찰 음식이 전통 문화를 넘어 마음 치유와 환경 문제를 담은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염원도 전했습니다.
5: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식 갖고 바꿀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내 먹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찰 음식이 해야 될 역할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 사명
1: 안부를 살피는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분단의 벽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5대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며 DMZ를 따라 걷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22일간 410km를 걷는 생명 평화 순례 소식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6: 한국 사회가 직면한 오랜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5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종교인 30여 명이 분단의 최전선인 DMZ를 따라 총 410km를 걷는 2026 종교인 DMZ 생명평화 순례에 나섭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순례에는 불교계에서 장적 스님과 일문 스님, 종호 스님 등 실천불교 승가회 스님들이 동참합니다.
7: 지나는 곳마다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생명들이 참으로 평화롭게 사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 순례단은 오는

0: 일본을 넘어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을 만나온 카노 스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다음 달 30일 서울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열리는 서클 오브 하모니, 우리말로 조화의 원. 카노 스님을 세계에 각인시킨 반야심경 음악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무대에서는 대표작인 반야심경을 비롯해 대비주와 세존계, 나무아미타불 왕생주, 불정 존승 다라니 등 불교 경전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국내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또 이런 아티스트가 사실은 정말 독보적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없거든요. 순수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명상을 하듯이 이제 되뇌일 수 있는 음악들인데 저같이 느끼고 또 이렇게 반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0: 오랜 세월 이어져온 경전의 가르침을 동시대의 음악으로 풀어내며 불교와 대중의 거리를 좁혀온 카노 스님. 이번 첫 내한 공연 역시 종교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이름 모를 청년의 장기 기증으로 두 번째 생을 얻은 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온 일면 대종사가 팔순을 맞아 회고록 생명 나눔 일면입니다를 펴냈습니다. 어린 시절 마주한 태풍 피해부터 시한부 판정이란 죽음의 문턱까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살행을 펼쳐온 스님의 일생이 한 권에 담겼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유년 시절 마을 전체를 덮친 사라 태풍의 참혹한 피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두산 일면 대종사의 삶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일면 대종사가 산수를 맞아 펴낸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이 책은 일면 스님이 그동안 맡아온 직책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대 불교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D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진행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시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에서 요 광우의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을 날조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면 자손들이 뭐 복을 받는다라든가, 저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라.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를 그대로 베낀 가짜 동영상, 이상한 내용들 절대 믿지도 마시고 아예 보지도 마세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우리 BTN 불교TV 채널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잘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 간절하게,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수없이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여래부를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옴마니반메옴을 염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결국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때 진주에 있는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시주를 해서 그 송보살님의 그 사리를 모아가지고 지금 진주 연화사라는 사찰에 한 켠에 송보살님의 사리탑을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실제로 볼 수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머리 깎은 스님도 아니고 큰 스님들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 기른 제가신도, 그것도 여성 불자님, 머리 기른 보살님이 죽어서 그 사리로 사리탑을 세워준 일은 한국 불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 진주의 송보살님을 위해서 진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머리 기르고 한국 불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 진주의 송보살님을 위해서 진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머리 기르고 가정생활을 했던 그 보살님의 사리탑을 다른 신도님들이 모셔줬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 송보살님이 염불을 하고 죽어서 장례식 때 환한 방광을 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머리 기른 제가 신도들 중에서도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 못지않게 진실하게 수행하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앉아서도 가시고 자기 갈 날을 미리 다 알고 그렇게 스스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머리 깎고 승복을 입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머리 기르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법 중에 하나가 옴마니 반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옴마니 반메훔이라고 발음하고 티베트 발음으로는 옴마니 뱀메훔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수많은 불자님들이 염송하는 기도법이 바로 옴마니 반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저 몽골 불교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불제자

매움 수행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한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뼛조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뼛조각에 옷만이 반매움하고 또렷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아주아주 아주 많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 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래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이 여성 불자님이 살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옷만이 반매음을 외웠다고 합니다. 옷만이 반매음, 옷만이 반매음, 옷만이 반매음. 티베트 발음으로는 옷만이 뺀매음, 옷만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게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이 생각의 에너지가 하나로 딱 모였을 때 일으킨 그 놀랍고 신비한

앞에서 고향 같은 그 사원들이 다 불타버리고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다들 살해당하고 그 속에서 그 스님은 몰래 탈출을 했지만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님이란 걸 숨기면서 혼자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혼자서라도 수행하고 있는 그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속으로나마 혼자서나마 몰래몰래라도 부처님의 법을 꾸준히 닦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스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스님께서 다시 몽골의 불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몽골 불교가 일어나면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사원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다가 노후에 말년에 비로소 다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간절하게 온만이 반매움을 염불하면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몽골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평생을 몰래 숨어서 혼자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으며 평생을 온만이 반매움을 외우시던 그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우리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올렸는데 화장을 마치고 그 재 속에서 남아있는 뼈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몽골 노스님의 두개골, 머리 두개골 뼈가 딱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그 몽골 노스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온마니 반매움 수행을 하신 스님들이 은근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서는 용성 큰 스님, 백용선 스님이라고도 불리죠. 그큰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이시면서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민족의 영웅이었던 스님 중에 백용성 스님, 용성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런 백용성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백용성 스님이 평생을 온마니 반매움을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온마니 반매움의 공덕에 대한 책을 얇은 책을 만들어서 전국 사원에 배포를 하셨을 정도로 온마니 반매움 수행을 아주 깊이 닦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암호가 온마니 반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접선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암호, 서로가 서로 같은 편인지 암호를 대하지 않습니까? 백용성 스님의 암호가 바로 온마니 반매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아, 이번에는 꼼짝없이 내가 잡혔구나,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싶을 때, 간절하게 온마니 반매움을 외울 때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도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온마니 반매음을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로운 손길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해인사 지조감에 머무르셨던 큰 스님, 일타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일타 스님. 정말 법문을 너무 잘하셔서 설법제일이라고까지 불리우셨던 일타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이 일타 큰 스님의 법어집, 일타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타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출가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한문 경전을 통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살 비구계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한문 경전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새로운 학문,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일타 스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에 입학해서 내가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그렇게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교, 사람들에게 새롭게 포장한 쉬운 불교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 동국대에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고,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이 동국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의 어느 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북한이 쳐들어왔다. 바로 요 서울까지, 서울 코앞까지 지금 들이닥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1타수

예수님도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걸어서 걸어서 그때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때 열차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나마 있던 차와 열차도 사람들이 다 타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가까스로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지금의 안양 부근까지 걸어서 갔는데, 안양 부근에 이미 트럭을 끌고 온 이 인민군, 공상당, 요 공상당 요 인민군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심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띌 거 아닙니까? 안양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인민군이 일타 스님을 불러가지고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뭐 이렇게 심문을 하니까 일타 스님이 나는 스님이요. 스님이 뭐냐?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스님이요. 이거 반동분자 아냐? 하고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이 공상당들, 이 공상군들, 이 인민군들은 종교를 안 믿지 않습니까? 이 공상당들은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영락없이 일타 스님이 저기 인민군 전쟁터에 이제 끌려가게 될 판인 겁니다. 이 반동분자 아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딱 담배를 물고 있는 굉장히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정치국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국장 하니까 왠지 좀 높아 보이잖아요? 정치국장이라고 불리우는 담배를 딱 꼬나 물고 그렇게 왠지 지위가 높아 보이는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싹 다가오더니 내가 신문 나갔어! 딱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일타 스님을 딱 불러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놓고, 스님이요. 예. 스님이면 팔뚝을 한번 걷어보시오. 스님이면 팔뚝에 연빗자국이 있지 않겠어? 오, 이거는 진짜 불자들만 아는 건데.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참으로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불교신자라는 사람이 공산당에, 종교를 믿지 않는 공산당의 고급 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의 모습, 참으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산당에서는 종교를 부정하니까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곤소곤 자극

무사하게 그 안양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정치국장이 만들어준 그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김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스님,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는 스님이 가고 싶은데 가시오 하고 일타 스님을 김천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김천에 직지사로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금호 큰 스님이 진주 응석사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 당시 큰 스님 중에 금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금호 스님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도 제가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들려드렸는데 도인이라고 불렸던 금호 스님께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진주 응석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석사에 가서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진주 응석사까지 걸어간 겁니다. 김천에서 진주 응석사까지 걸어간 거예요. 쫄쫄 굶어가면서 완전 이제 탈진 직전까지 가가지고 진주 응석사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주지 스님이건 스님들이건 반기지를 않는 거야. 왜냐? 전쟁터에 절에 쌀도 다 떨어지고 스님들이 오면 이제 줄 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식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사찰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 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일타 스님한테 보리밥을 퍼줘놓고 보리밥을 먹인 뒤에 그만 떠나시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일타 스님이 아 스님 주지 스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스님들 지금 남아있는 스님들 먹을 쌀도 지금 모자르고 자네는 지금 주민증도 없잖나. 지금 주민증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라도 와서 조사하다가 주민증이 없는 거 보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네. 그러니 경찰들이 오기 전에 어서 가시게. 주지 스님 지금 가라고 하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밥도 조금만 먹을 테니까 또 주민증이 없어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가도 그것도 다 제가 스스로 감내할 테니까 제발 응석사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일타 스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주지 스님이 보다 못해서 오늘부터 공양간에서 공양주를 사시게. 그래서 일타 스님이 응석사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며칠 동안 공양주 노릇을 아주 열심히 잘했대요. 아주 성실하게 공양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일타 스님이 법당에서 염불을 했는데 지나가던 주지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타 스님이 염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공양주 하던 일타 스님을 불러서 이보게 스님 이제부터 공양주는 그만하고 법당에서 불공 올리고 제를 지내는 기도 부전 스님을 맡게 부전을 맡게 하고 공양주에서 이제 법당 당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법당에서 이제 불공 담당을 하는데 야 웬 젊은 스님이 와서 염불을 하는데 그렇게 염불을 잘하더라. 소문이 진주에 널리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불공 올리려고 제를 지내려고 신도들이 줄줄이 찾아오더래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신 그 불자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1타 스님이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불공, 남의 제사만 지내줄 게 아니라 이왕 법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나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온만이 밤매운 기도를 했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께 허락을 받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0: 허공이 1타스님, 우주 허공이 1타스님 입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더래요. 옴만이 밤매움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아니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저렇게 큰 우주 허공이 조그만 내 입속으로 들어오나. 아, 허공이 마음이요, 마음이 허공이구나.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딱 깨치셨대요. 그 옴만이 밤매움 7일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웬 젊은 스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진주 응석사의 신도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게 신도들이 모여들고,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보증을 쓰고 증명을 써서 1타스님의 주민증을 또 만들어주고, 또 그 기도 덕택인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탈이 없이 1타스님이 무난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만이 밤매움을 부르건 광명진원을 외우건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럽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힘들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함께한 첩자 같던 누가 있느냐? 말해! 무슨 기밀을 훔쳐가려 했느냐? 고살라 국왕이 너희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1: 왕자님은 왜 공격했느냐? 알아!
0: 이곳에서 머물며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대체 고살라 국왕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질투해!

0: 그럼에도 그는?
1: 그 두 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0: 어째서? 그는 첩자야. 그래서 너를 공격했던 것이다.
1: 그의 공격 때문에 첩자란 오해를 받는 겁니다. 풀어주십시오.
0: 너는 그를 풀어줄 수 없다. 이건 네 권한밖의 일이야. 왕국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다. 오직 폐하의 허락이 있어야만 풀어줄 수 있어.
1: 그렇다면 숙부님도 이렇게 그를 때릴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숙부님 권한 밖의 일이니까요. 숙부님도 폐하의 허락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자의 자격으로 오늘 그에게 파기 불가한 약속을 합니다. 모두 따라주십시오. 모두 따라주십시오.

0: 발데프와 단 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왕자님은 홀로 둘 수는 없습니다.

0: 여왕의 직사가 연인으로 쏜 겁니다.
1: 그렇다면 왜 나를 공격했는가?
0: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우르밀라를 사랑합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1: 너를 보니 참으로 경이롭구나. 사람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냐.
0: 왕자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면 그때 비로소 아시게 됩니다.
1: 너는 목숨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발데프?
0: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 내 연인과 관계를 가지고 또 그가 그녀의 약한 처지를 이용하려 한다.
1: 나는 누구의 약점도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저 친구였어. 우르밀라는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발데프. 너만을. 우르밀라와 결혼하겠느냐?

0: 대답이 없네. 그렇다면 나처럼 사랑의 경험이 없다는 뜻이군. 좋아, 내 질문에 답을 해봐. 왜 웃는 거야?
1: 놀라서요.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으시나 했거든요.
0: 사랑하는 두 사람을 결혼시켜주는 건 좋은 일이야?
1: 그럼요, 왕자님. 존귀한 일이지요.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0: 그렇다면 내가 두 여...

0: 간첸이는 어디 있느냐? 어? 에바 모히리, 내 간첸이를 만나야겠다. 어서 부르라!
1: 죄송하오나 왕자님. 간첸이는 오늘 왕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0: 나도 몸이 좋지가 않다. 간첸이가 없어서.
1: 왕자님, 그 아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0: 나도 병을 앓고 있다. 응? 욕망의 병. 그녀의 병은 무엇이냐? 탐욕이냐? 에? 말하라. 됐다. 그녀의 치료약이다. 이제 나의 치료약을 불러라. 어서 집거라. 그리고 간첸이를 불러라. 어서 불러.
2: 형, 모희니 말이 간첸이가 아프다잖아.
3: 쉬.

간신히 어서 오라. 춤을 시작하라, 여인이여.

음악을 올려. 아 그래. 나. 야. 야. 아 그래. 아. 아. 아하.

0: 연극은 그만하고 춤을 추라니까!
1: 그만해, 형! 형 때문에 우리가 다 수치스러워.
0: 그럼 궁으로 돌아...

0: 대바다따와 함께.
1: 발데프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해. 발데프를 믿고 코살라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
2: 네.
1: 네, 그럼 약속하마. 너희들을 결혼시켜주마.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몸이 그토록 나빴다는 것이냐?
1: 대바다타 왕자님께 간친이는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그 물건을 떨어뜨려 부숴버렸습니다.
0: 간친이는 왜 거부하지 않았나?
1: 기녀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했다가는
0: 참으로 비인간적인 처사다. 짐승이라도 이런 취급은 안 받을 거야.
1: 제가 그토록 애고를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0: 그런 잔혹함, 그런 수치가

0: 형은 어디에 있나, 타무카?
1: 무술 연습장으로 가셨습니다.
0: 시달았다. 그렇게 잔혹하게, 그것도 여자에게! 대답해봐. 어째 여인을 그토록 잔혹하게 대하는 거야?
2: 그녀는 단지 기녀에 불과해. 그런데 내 요구에 불복했지.
0: 몸이 아팠자! 그럼 인간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3: 멈춰라!
0: 폐하가 목숨을 구해준 줄이나 알한테 받았다. 너도 간신이처럼 만들어주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바마.

나오고 있었다. 두 눈에 번뜩이 든 그 빛은 내가 늘 보고 싶었던 그런 거였다. 카오 왕비, 나는 시다르타가 늘 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그 애한테서 남자의 참된 모습을 봤습니다.

0: 무슨 일이야?
1: 무슨 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무도 우리를 잔혹하게 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왕자님이라고 해도.
0: 그게 무슨 뜻이야?
1: 왕자님의 건의에 따라 폐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제 어떤 여성이든 남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0: 입니다.
1: 폐하,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누명입니다.
2: 저놈이 시타르타 왕자를 공격했어요.
3: 그런데도 살려두었습니까?
2: 이렇게 저도 저놈의 목을 한 방에 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 왕자가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면
4: 왜 여기 있는가?
0: 그는 왕의 직사가 아니라 첩자입니다.
1: 폐하,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누명입니다.
2: 저놈이 시타르타 왕자를 공격했어요.
3: 그런데도 살려두었습니까?
2: 이렇게 저도 저놈의 목을 한 방에 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 왕자가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며 저를 저지했습니다. 폐하의 유능 없이는 제가 그를 죽일 수 없다 했습니다. 왕자가 이미 파괴할 수 없는 약속을 했노라면서요.
4: 시타르타가?
2: 예, 폐하.
5: 시타르타 왕자님이십니다.

0: 여기서 아바마마를 뵙게 되어 마침 잘 되었습니다. 발데프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1: 발데프가 너를 공격했더냐?
0: 네, 아바마. 하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가 잘못 알았던...
2: 우리가 잘못 알았지. 우리는 그가 직사라고 생각했는데.
0: 그는 코살라 국왕의

합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백비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다음생 분명히 있다. 유래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생에도 편안히 지내지만 다음생에 더 좋은 곳에 혹은 극락세계 혹은 도솔천을 믿는 사람은 도솔천 세계에 가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생에 다음생에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삼선도에 태어나게 된다. 다음생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높은 발심을 한 분들은 중사도인데 출리심 욕계에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중생은 욕계의 중생 수준에서 벗어나야지. 몸을 자기로 생각하고 끝없이 자기 내 몸을 위주로 살면 내 모든 이익을 나한테로 끌어오면서 아상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중사도예요. 그래서 몸을 위주로 살면 내 모든 이익을 나한테로 끌어오면서 아상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중사도예요. 그래서 해탈을 지향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사도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수도원 사담 아나마란 사생제 팔정도 이야기한건 바로 중사도예요. 중사도는 해탈하게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와 가지고 보리심을 발해서 많은 나는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복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발심으로 공덕을 쌓으면은 마침내 부처님이 된다. 이게 상사도의 기제야.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스승 아티샤에게 이번 생의 행복과 재산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행은 어떤 과보가 있는지를 여쭈었다. 그 밑에 나오죠. 아티샤께서는 거기 다 밀고 봅시다. 그 과보로 이번 생에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다음 생에는 지옥 아위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수행할 때 보리심의 마음 동기로 하게 되면 한 걸음을 곁들 그 수많은 황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보살행이 된다. 그렇게 오직 이 생을 보통 사람들은 다음 생에 뭐 있겠나 윤회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나 죽어서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 이런 의심반 이런 말로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남따라 공덕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생에서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지도 몰라요. 근데 공덕 이 생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다음 생 어떻게 될지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불생불멸이라 우리 이 생에 다 끝나지 않아요. 비록 윤회를 끝낸 아라한일지라도 아라한 경지에 들을지라도 자기의 열반을 유보하고 중생세계에 돌아온다고 보살의 원을 바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사도 보살의 길인데 우린 보살의 길을 든 대승불자라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세세생생 보살의 원을 세우리라 이런 원대한 계획으로 원대한 보리심으로 사는 분들은 마음 동기를 광대한

아, 이제 또그 앞에다가 족신 복전 앞에다가 관할 때 자기 살아계신 스승을 또 관하라 해놨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 136페이지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무상 요가 단트라 요가 단트라 행 단트라 소작 단트라 이담 아이고 복잡해라.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 다 해줄 수 있는데 해줘도 이게 머리 안 돌아요. 지금 종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호법신이 있는데 티베트에서는 남녀 호법신이 있다고 했어요. 빠모 파오라고 하는데 다카다키니 다카다키니라고 하는데 다카는 남자 호법신 여자는 다키니라고 해요. 특히 티베트에서는 여자 다키니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공행모 공중에 날아다니는 여신을 다키니라고 해요. 칸돌마 칸돌마라고 하기도 하고 티엔말로 수행을 잘하거나 또 여러분들 수행 잘하거나 만트라 내고라 염불을 하면은 칸돌마가 다키니가 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족신에 계신 불보살님들은 빛이 바라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모양처럼 버트에서 나온 불꽃처럼 황금의 그릇단에서 나오는 타오르는 밝은 조처럼 관상해야 된다. 밝아야 된다. 자. 내가 관상한 이 부처님이 환하게 밝으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 눈 감아도 환하게.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에 온 바람이 이거 하는 거 들었죠 여러분들? 보내지는 여기 이게 근성으로 연불 하는 게 아니고 자 뜻을 새겨보면은 아금 일신 중 내 한 몸 속에 적현 무진신 한량 없는 몸을 다 놔둬가지고 지금 현재 몸 한 개지만은 손오공이 털을 뽑아가지고 하면 수많은 손오공이 막 수만 개 생기듯이 내 몸에 수만 개가 놔둬가지고 변제 삼보전 삼보 앞에 다 가가 내 화신이 다 가가지고 다 절을 하는 거야. 일일 무술에 무술이 절을 한다 이거. 내가 지금 절 한 번만 하는데 내 화신이 수만 수천 화신이 나가지고 이 삼보 앞에 절을 하는 게 돼요. 그렇게 이제 관을 하면서 그게 보내지는 널리 예경드리는 진언이라. 여러분들 관상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내 털구멍 한 개마다 모든 나의 분신들이 나와, 촤

다 갔는데 이제 자식도 다 결혼 장가 보냈지만 다 저거 가족 돌본다고 나만 버려두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또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 누가 나를 보고 웃어주는가? 여러분들 관상하는 부처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고 웃는 모습으로 나 앞에 전체 부처님이 나를 환하게 미소 띈 모습으로 나를 보고 웃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보고 웃을까?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 그 웃는 빛이 바로 미소하는 게 관상으로 확 들어와야 돼. 그게 행복한 게예요. 그게 수행에서는 법피선열이라고. 법피선열, 법의 즐거움과 선정의 그 연락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자주 뵈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은 갈수록 밝아진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들.

0: 한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드레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다 보니까
2: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3: 하지 마요. 하지 마요.
1: 쾌둥아. 와.
4: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3: 안녕.
4: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5: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1: 아, 얘 빼요. 뭐 재밌는 것도
5: 계정과 매일.
1: 아싸.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네.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6: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0: 당선되며 2013년 자승스님 이후 13년 만에 총무원장 연임이란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전체 321표 중 183표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진우 스님의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3대와 34대에 연임한 자승 스님에 이어 두 번째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썼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138표를 얻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곧바로 당선증을 전달했으며 사부대중은 환호와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인 진우 스님은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증 수령 후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고불식 후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전국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1: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생회와 대로 스님 그리고 두분다 이승 통도인단 스님, 그러한 꿈이 많습니다. 사부대에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택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아니라 받들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이견과 의견을 소중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듣고 누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 북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공유를 모으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식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신앙은 더욱 강당하고 정당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빙년을 혼신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국회 정각회가 정현채 서울대의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이른바 근사체험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정현채 교수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옮겨감이란 불교적 윤회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심장이 멎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회생한 이들이 겪는 선명한 기억, 이를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의 30여 년간 죽음을 다각도로 탐구해온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국회 정각회 9월 정기법회에서 던진 화두는 죽음과 근사체험이었습니다. 정 명예교수는 죽음을 소멸이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동으로 보고 불자들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3: 이제 특이한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되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가시도침말을 많이 하고 놀부의 진보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 이는 죽음을 끝이 아닌 거쳐가는 과정으로 보고 업의 흐름에 따라 생명이 이어짐을 설파해온 불교의 윤회 사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법회에서는 근대 한국 불교의 스승인 성철 스님의 가르침도 함께 소환됐습니다. 성철 스님은 삶과 죽음의 이원론을 넘어 매 순간 깨어있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참 나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일찍...

0: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은 자타부리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06년 문을 연 뒤 늘 지역 이웃들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

0: 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사례관리와 돌봄, 노인,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제스님의 건강돌봄 강연과 주민참여형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선제스님은 이웃과 자연의 생명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부처님, 법단위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꽃도 나무도 물고기도 하늘에 다니는 새도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들의 생명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의 시작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0: 뭐 마음 치유와 환경 문제를 담은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염원도 전했습니다.
2: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식 갖고 바꿀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내 먹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찰 음식이 해야 될 역할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 사명감을 갖고 불교가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0: 철산복지관은 앞으로 주민의 일상을 더욱 가까이 살피고 주민과 이웃, 지역기관이 함께 안부를 살피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분단의 벽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5대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며 DMZ를 따라 걷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22일간 410km를 걷는 생명 평화 순례 소식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4: 한국 사회가 지금

0: 순례길은 6.25 전쟁 당시 전소의 아픔을 겪은 천년고찰 고성 건봉사를 비롯해 피해능선, 백마고 지역 등 전쟁의 상흔이 짙게 남은 격전지를 두루 거칩니다. 종교인들은 주요 거점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 행사를 열고 분열과 대결을 넘어 해원과 상생의 기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이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추고 적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순례는 5대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이웃 종교인 누구나 구간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종교 간 경계를 허무는 이번 발걸음이 생명 중심의 평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2: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라는 주제는 그 상처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는 윤리적 결단을 담고 있다.
0: 분단의 상처를 직면하고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종교인들. 간절한 기도와 연대의 발걸음은 굳게 닫힌 분단의 철책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반야심경에 일렉트로닉과 힙합, 재즈를 입혀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한 일본 스님이 있습니다. 이마바리 가이덴지 부주지 카노 야쿠시지 스님인데요. 경전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카노 스님이 반야심경음악 탄생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을 만납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0: 이번 첫 내한 공연 역시 종교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이름 모를 청년의 장기 기증으로 두 번째 생을 얻은 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온 일면 대종사가 팔순을 맞아 회고록 생명 나눔 일면입니다를 펴냈습니다. 어린 시절 마주한 태풍 피해부터 시한부 판정이란 죽음의 문턱까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살행을 펼쳐온 스님의 일생이 한 권에 담겼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2: 유년 시절 마을 전체를 덮친 사라 태풍의 참혹한 피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두산 일면 대종사의 삶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일면 대종사가 산수를 맞아 펴낸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이 책은 일면 스님이 그동안 맡아온 직책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대 불교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 일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3: 지금 제가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몇 점이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점수를 매기니까 59점이에요.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스님은 지난 2000년 간 질환으로 시한부 삶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스님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것은 22살 청년의 장기 기증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청년이 내어준 장기로 새 생명을 얻은 일면 스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남은 삶을 생명을 살리는 데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2000년 1월 8일 날 23시간 동안 수술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2: 스님은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에 취임한 뒤 장기 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 자살 예방 등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팔순을 맞아

0: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한종속으로 목숨을 다해서 김영희에 의지하고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드립니다. 지신 김영희에 맞이를 안 올렸을 때는 지신 김영희에 맞이를 올리고 나서는 지신 정예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안 올렸으면 지신 김영예 예들어자만 쓰면 되고 다시 한번 욕기새끼의 무새끼를 삼계라고 한다는 걸 짚어주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삼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삼계를 이끌어주는 교화하시는 모든 중생들을 선처로 이끌어주시는 대란수파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인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신 김영예 하옵니다. 나는 말씀입니다. 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를 윤회를 한다. 중생들은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이 여섯 가지 세계

아기 세계, 축생, 중생 세계, 짐승 세계, 축생이라고 합니다. 날짐승 등 여러 가지 축생, 지옥아의 축생은 사막도다, 나쁜 곳이다 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구류 중생이 나와요. 자, 중생을 우리는 사생자부 테란수파만 얘기를 해요. 난으로 태어나는 중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습에서 태어나는 중생, 변화에서 태어나는 중생을 사생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 가서는 구류 중생을 부처님은 제도하신다. 일체 중생 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세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여 열반이니라.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구류 중생 아홉 가지 중생 테란스파,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색이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유상무상,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약비유상, 약비무상, 생각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거, 아홉 가지예요. 금강경에 나오기를 일체 중생지류, 일체 중생지류가 아홉 중생이 있어. 지금 얘기한 아홉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한다. 악의 영이 무여 열반한다. 구류 중생을 내가 다 영입한다. 무여열반에, 그러니까 서가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인간 세계만 구제한 게 아니라 구유중생을 전부 다 구제하러 오셨다라는 말씀. 거기를 악의 영이 무여열반, 영입할 때 사람들을 영입한다. 좋은 사람을 우리 표현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들여오는 걸 영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무여열반, 그냥 뭐 완전히 반열반. 108번뇌가 완전히 끊어져서 멸징징이 간자리까지 가는데 영입하는데 내가 다 교화하리라. 이 땅에 부처님은 그런 원을 세우고 오셨고, 그런 원을 세우신 분은 부처님 되신 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우리는 불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양무색, 양무상. 색도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거 구류 중생인데, 이산현선사 발언문에 보면은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리라. 일체 종지 이루어지리라니. 유정들도 무정들도려. 우리는 중생이라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자라나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산현사 발언 보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테란수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생무색, 유상무상, 약비유상, 약비무상.

이렇게 알아듣게 강의하는 걸. 근데 무정설법 있어요. 이게 무정도 일체정지 이루어지다 했듯이 소동파, 중국의 유명한 소동파가 무정설법 얘기를 하세요. 왜냐? 스님들이 법문 오는 것만 법문인 줄 알았더니 산에 갔더니 그 산에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더라. 관음의 묘음이더라. 새소리가 부처님 설법소리더라. 바람소리가 부처님 설법소리더라. 말을 해서 꼭 법문이 아니라 스님들이 입장을 들고 탁 앉아 있어도 그대로 말 한마디 개구주착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설법 잘못하면 입을 벌, 개구주착, 입을 연즉 어긋나요. 그래서 앉아만 계셔도 그냥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 이게 무정설법이요. 시냇 물소리, 새 우는 소리,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류 중생 할때 약유세, 약무세,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약비유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제가 지금 사인펜 말씀도 해드린 이유가 다 썼다고, 무정물이잖아요. 다 썼기 때문에. 감각이 없잖아요. 생명에 숨 쉬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한 것이라 함부로 부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욕기새끼의 무새끼를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알면은, 인간 몸 받았을 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해서 악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의 축생에는 윤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상계를 다 알고 나면, 욕계새끼 무새끼, 지옥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하면은 이걸 아는 불자님들은 상계를 알면 인간 몸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하여 악취에는 가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엄염불 할때 빼놓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삼계유여 급정년, 그 다음에 백천만거 영미진,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하생,

두리박이 물을 터올리고 비우고 퍼올리고 들이고 두리박이가 밑으로 우물에 들어갔다. 물 떠올리고 하는 거 똑같다. 물 긷는 거 똑같다. 다람쥐 쳇바퀴 보는 거 똑같다. 도르래 있는 물 긷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 종일 물 붓고 버섯 붓고 또 왔다 가는 거고 똑같다. 전개 유례는 거 유례는 같다. 같을려자 같을려자. 백천만겁 그렇게 하기를 두리백처럼 상계를 윤회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겁 백천만겁 동안에 티끌 같은 세상을 지내고 살았다. 고생하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에서 두레박에 물 길는 것처럼 그 많은 백천만겁의 세월을 설것 같이 거기를 지내서 윤회를 받고 살았다. 사신부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향해서 제도하지 않으면 금생에 이 몸을 금생에 인간 몸 받았을 때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하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다시 기다릴 때자 어떤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오리라. 응? 사람 몸 받기가 여러분은 쉬운 걸로 알지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맹구우목이라. 눈멍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눈멍 거북이가 바다에다가 분영 뚫린 널빤지 하나를 던졌는데, 자, 거북이 목이 들어올다 나갈 정도만 군영이 하나 뚫린 걸 바다에 던져놨는데, 100년마다 한번 올라오는, 물 위에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군영 뚫린데, 이렇게 목을 내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인간 몸 받기가. 그래서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으로

천리를 볼수 있는 안이 지혜의 눈이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욕계 새끼 무새끼가 어디가 있어?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어디가 있어?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욕계 새끼 무새끼는 내 마음 안에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계 윤회하는 걸. 육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의식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성의 지혜 반야의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거. 그게 정견이고 여실지견을 하는 것이다. 많은 경전에서 대승경전, 초기경전, 천사경, 아비담마, 보살, 스님들의 논서에 자세히 욕계 새끼 부새끼 천상 육도 윤회하는 것이 많이 언급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비담마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아비담마 구사론, 아비담마 불교 시대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불교 지혜 학자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피를 수라도 좋은 것으로 안 보고 아수라장 할 때, 안 좋은 뜻에서 네 가지 세상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욕해 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옥 축생한계 아수라를 이야기한다. 욕계의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인간계와 천상 욕계 천상계의 욕계의 천상계는 아까 얘기했는데 오대육대주만 욕계가 아니라 천상계도 여섯 가지 세상이 있어요. 육욕천 욕천이라고 그러지 하고 욕심 욕자. 그래서 인간계하고 욕계 천상 여섯 가지 세상. 그다음에 색계의 무색계에는 악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계에는 선처가 있다. 그래서 색계 16가지 세상, 무색계 4가지 세상,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31가지 세상이 있다. 우리가 31군데로 자기 업대로 윤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군데만 육도 윤회하게 하는 게 아니라 31가지 곳으로 윤회를 하고 있다. 31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나와요. 욕계 악처, 지옥, 아귀, 축생, 지옥 지금 제가 말씀 빨리 할게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네 군데, 인간 한 군데, 욕계 천상계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색계에 16가지 세상이 있다. 뒤에 나와 설명해 드릴게요. 색계에 16가지 세상이 있다. 무색계에 네 가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거에 4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16 플러스 4 하면은 31이 나와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또 전개하면은 31가지 세상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말씀. 욕계가 나오네요.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할 건데, 욕계, 욕심의 세계.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부터 천상 세계까지. 천상 세계에 육욕천이 있다. 욕계에 육욕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28천이 열려라. 그래서 28번 친다. 제아의 종이 33번 치는 이유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33천이 열려라. 그래서 33번을 친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18천, 무색개 4천이 이제 6개를 얘기하는데,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계를 끊임없이 떠돌게 돼요. 아라하니, 멸진적, 108번뇌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3계 6도 윤회는 끊임없이 떠돌게 된다. 부처님 경전에는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다물보다 많다. 참, 전율이 오죠.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여러분들은 평생, 80평생, 90평생 살면서 눈물바다, 고통의 바다, 근심 걱정의 바다,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지금 많이 사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또 2만 유순을 지나서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를 아래로 2만 유순 아주 긴 곳을 지나서 무간지옥, 아비무간지옥, 층층으로 동활지옥, 흑성지옥, 종합지옥, 귀환지옥, 대귀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대지옥 8곳, 8열지옥 해서 지옥은 163곳이 있다. 지옥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구사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경의 중일안경에도 나온다. 천사라는 얘기는 뭐 천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는데 염라대왕의 사자 시자예요. 천사가 불교에서 따온 천사예요. 천사경에는데 죽음을 다루는 감옥 천사, 죽음을 다루는 거 야마천의 심부름꾼 천사. 그래서 천사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승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곱게 축생 세계냐, 짐승 세계예요. 네? 중생, 축생은 곱게 서서 걷질 못해, 사람처럼. 네 발로 걷거나 그냥 움직이는 존재, 기거나.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성보 사물 있는데 절에 가면 큰절에 특히 여덟 가지 성보 사물 있는데 범종. 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다. 벗고 북을 치는 이유는 축생들 가죽을 벗겨서 만들잖아요. 소가죽. 북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벗겨서 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친다. 목어는 붕어 모양으로 고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목어는 나무로 돼 있는데 붕어 모양이라 바다 고기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에 사는 고기들을 제도하는 곳에서 친다. 운판. 운판은 쇠로 됐는데 구름처럼 돼 있어요. 구름은 자. 그래서 운판이라는데 구름처럼 생긴 판. 그건 날짐승들,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들을 제도해 친다. 아수라, 이제. 인도 리그베다 시대의 신은 최고신이다. 아수라라는 건 인도 리그베다 시대 브라만 세계 우파니샤트에서 그런 베다 신앙 신 성전에서 나오는 아수라는 최고의 신인데 후대의 악마를 의미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육도의 하나로 수라라고 한다. 아수라 그 모습이 인간도 아니고 천인도 아니다. 아수라장이 됐다. 참혹한 현장을 얘기할 때 아수라장이 됐다. 인도의 서사시의 마하바라타에는 비슈누신 원반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걸로 아수라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싸움터라고도 하고 눈 뜨고 볼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다. 아기들의 한 종류, 아수라. 일부 경에는 지옥아의 축생 아수라 사악처라 하지 않고 지옥 축생 아기의 사막처라 하기도 한다는 것.

불자들이 절에 다닌 지는 꽤 오래되고 불법을 신봉하고 오랫동안 불자라고 칭하면서 숟가락 불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대작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항상 우리는 뭐요? 우리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그러죠. 심지어는 근심 걱정을 한두 개씩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했다 그러죠. 심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법문 듣는 이 점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뭔 걱정 한두 개를 늘 그냥 그건 뭐 소중하다고 늘 간직하고 있어요. 떨쳐버리고 마음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걸린단 말.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 말 아니요? 걸림이 없으므로 무가에고 원리 전도 몽상이란 말이야. 전도된 이 몽상을 중생의 이 업식을 멀리 떠나서 구경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번뇌 망상에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나이가 지긋하다 그러죠.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적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미 염라대왕이 신발을 끌고 있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무슨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끄달리면서 무슨 그런 일이 많아서 늘 바쁘다 그래. 저를 참선하러 오라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하기가 바쁘겠죠. 안입이 쓸신이가 늘 바깥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18가지 경계를 만들어내니까 그 경계에 끄달려서 늘 바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뭐 할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와, 대답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옵니까? 이제 할 일은 마음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죠?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바깥을 향해서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끄달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나선수행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조계종에서 요청한 것이 가나선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 그러는데, 저는 오늘 가나선수행과 함께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서양에서 명상이 붐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에도 명상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 수행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의 부처님의 중도 실상에 입각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선의 수행이라든가 중도 실상에 입각한 그런 명상이 아니고 약간 본령을 벗어난 유사 명상, 명상 비슷한 유사 명상을 하는 것도 이런 말할 수 없이 많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유사 명상과 우리 선수행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빠져서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죠? 뭐 수영을 하든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은 뭐 손짓 발짓을 해가지고 어쨌든 강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꿈에 강물에 빠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물을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지짐에 놀래가지고 그 방편으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몽환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헛개미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꿈속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꿈속의 무상사에 와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니 꿈이 아닌데 이러고 있잖아요. 왜 부처님은 꿈속이라고 그랬는데 꿈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은 꿈을 깬 분이고 우리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꿈속에 있단 말이야. 꿈속에 있어.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꿈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꿈을 깨고 난 뒤 아 꿈이었구나. 꿈속에서 개똥 탈 때는 기분 좋지. 그렇죠?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깼습니까? 꿈을 깨는 것이 이것이 참선이고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절에 다닌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아직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아, 꿈을 깨고 보니 본래 무일물이라 아무 일도 없었더란 말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선수행이고 올곧은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자면은 유사 명상에서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와 같은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릇이 있는데 그걸 속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물길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물길이 일어나면 그 일렁이는 물결에 의해서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려고 그런단 말이요. 가라앉히려고 그래. 마음에 번뇌 망념이 있으니까 이걸 가라앉히려고 그래. 그 가라앉히는 것을 유사명상이라 그럽니다.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라 그 말이요. 선에서는 제대로 된 명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릇은 몸이란 말이요. 우리의 몸이란 말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요. 거기에 바깥 경계가 들어오면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거린다. 파도가 인단 말이지. 물결이 인단 말이야. 그건 번뇌망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번뇌망념을 가라앉히는 것은 번뇌망념이 실제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라앉히는 것을 유사.

밭이 텅 비어 있고 물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저의 그릇도 없는 것이요 몸도 없는 것이란 말. 그러면 뭐요? 물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비족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문자를 도장 확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힌 흙탕물을 가라앉혀가 오냐면 좀 맑게 돼서 위에 좀 맑게 됐는데 또 바람이 획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획 젖어버리면은 다시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명상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해도 제대로 된 법을 깨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 다니면서 번뇌 망념 혹은 근심 걱정을 깔아앉히려고 하지 마란 말이야. 안이비설신이가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으니까 뭐라 그랬죠? 무안이비설신이라 그랬잖아요. 색성양미촉법이 텅 비어 있단 말이죠.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어 있다는 것은 저기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에 먹구름으로 도배를 하더라도 먹구름이 끼어 있더라도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허공이요. 허공을 넘어서는 허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건 허공의 작용이란 말. 작용에 끄달려 가버리니까 늘 구름이란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늘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아무리 먹구름이 일어나더라도 허공은 텅 빈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 마음자리가 벌레 그런데 거기서 번뇌 망념이 물결 파도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 파도를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본래 텅 빈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그릇도 없고 물도 없고 파도도 없는 도리 텅 비어 실체가 없는 그 중도 실상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제대로 된 명상이요 제대로 된 선수행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화두를 들고서 참선을 하는 간화선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불교의 종파가 무슨 종입니까? 조계대사란 말이죠. 이 조계대사인데 그러면 육조 해능선사가 조계대사면은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했을 때는 육조 해능스님의 선법을 가르침을 그대로 종지로 받아들이는 종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조 해능스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육조 단경이란 경전이 있단 말이요. 육조 단경 그 속에 육조 해능 스님 조계대사의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념수행입니다. 간화선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우리 조계종의 시조인 조계대사 해능선사께서

선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사라 그러면 아기로 태어났다가 장성해서 늙어 죽는 것이 생사잖아요. 그걸 생사라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선에서는 생사를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입니다.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 사입니다. 사, 죽을 사자. 사람은 생사가 1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은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뭐라고? 뭐라고? 사람 말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습니까?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쁠 만도 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뭐 법회 오라 그러고 참선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바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쁘기는 바쁜 것 같아요.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으려니까 바쁘지. 그러나 저 허공에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이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 허공 자체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생한 일도 없고 멸한 일도 없습니다. 천생각, 만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5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심지, 마음자리는 그대로 허공처럼 더 여여합니다. 진실로 여여하기 때문에 진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바람은 지나가듯이 모든 생각은 지나갑니다.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단 말이지.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붙들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이 텅 빈 실체가 없는 자리, 그 본래 면목 자리에 떡 앉는 거, 떡 서는 거, 그것이 명상의 첫 출발이요, 선수행의 첫 출발입니다. 이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념수행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가 선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방에 가야 참선하고 법당에 가야 염불 한다 그러죠. 여기 무상사 법당이나 저 해인사 통도사 송황사 선방은 물리적인 선방이고 진짜 선방은 뭐예요? 내 한 생각이 하루에 5만 번이나 일어나는 5만 번이나 생멸 생사하고 있는 이 생각 일어난 이 자리가 선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참선을 해, 여기서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선방에

온 줄을 모르니까 이것이 생의 화도요, 태어남의 화도요, 죽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죽어서 가야 된다 그러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른단 말이야. 이것이 죽음의 화도라 그랬단 말이야. 이것이 생화도, 사화도, 이건 태어남과 동시에 뭐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없단 말 앞으로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시여, 세계 만방에 계신 불자들이여, 태어남과 동시에 화두는 주어진 것입니다. 화두 없다고 때를 썰까요 안 썰까요? 어디가 나는 화두가 없어 이런 소리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생사화두가 주어집니다. 태어나되 태어난 곳을 모르고 죽어가되 죽은 곳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생사화도란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화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꼭 줘야 됩니까? 큰 스님이 줘야 됩니까? 이미 부모가 줘버렸네. 네. 태어난과 동시에 딱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보조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수신계를 보면은 단지 불해라 그랬습니다. 단지 불해. 다만 알지 못함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함을 알아라는 말이 이게 수행에서는 아주 참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요? 살아가는 게 다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는 것으로 살잖아요. 내가 냉장고 사용법을 모르면 냉장고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현관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생활이 안 돼. 아는 것으로 아름아름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아름아리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름아리로 사는 것이지만 또 아름아리로 인해서 이 아름아리가 번뇌망념이 되고 근심걱정이 되네요. 이게 양날의 칼이란 말이야. 아는 식으로 식

안 그래요? 화두를 태어날 때 이미 화두를 가지고 왔는데 마음의 장롱 속에 꼭 넣어놓고 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보물을, 돈이 보물이 아니고 다이아반지가 보물이 아닌데 그건 보물이지만은 그것은 진짜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은 뭐요? 마음의 심지광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수행의 바탕 위에서 이 먹고라는 화두를 탁 들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당당합니다. 염라대왕 얼마나 단단합니다. 그대는 뭐 하다가 왔는가? 딴 말 할 필요 없어. 구구하게. 뭔 말 하면 됩니까? 이 먹고. 또 정토 염불 하는 사람은 아미타불. 그러면은 염라대왕이 깨갱. 패스. 패스도 뭐요? 하이패스. 바로 통하라고 말이야.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면 우물쭈물 내가 절에 몇십 년을 다녔는데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사서불이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등낭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불탐여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을 얻으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그것을 감로보시라 하느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를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오늘 대성사 불자님들과 BTN 신대님들과 함께 오늘 이게 불교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대객 원담에 부득 양어 갈초하고 여기까지 했죠. 객을 대함에 있어서 실어금 집안의 추함을 드러내지 말고, 이것은 우리 이제 절집에서 흔히 보면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대개 보면 내 집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절집에서도 그렇지만 세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내 집의 추함을 말하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흉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같은 걸 보면

가슴이 졸여가지고 얼굴빛만 이상해도 본인 스스로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를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내 입에서 화를 부르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입살이 고살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끔은 내가 내 입을 깨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구시화문이라 해요.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우리는 그 탄력이 붙어서 입이 가만히 안 있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다면 우리 대성사에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방문을 했는데 이 대성사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좋은 일은 다 내버두고 잘못된 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대성사에 득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처음 오는 신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대성사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심코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실망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어요. 또 어쩌다가 이 대성사에 스님이 아닌 딴 스님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기를 왔는데 여기를 와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절의 주지 스님은 참 못됐다고 그러면 돼 안 돼? 못된 걸 못됐다고 그래도 되겠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다.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 양어 가추하고 즉 실어금 집안에 추함을 드러내지 마라 이거예요. 내 집안에 추함 드러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타고 가는 배에 구멍을 내면 누가 빠져 죽어요? 우리 스스로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 닦으러 왔으면 도 닦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는 경우들도 많다. 우리 지금 대성사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수백 명 신도들이 모여서 법회를 보고 수백 명 신도들이 항상 법회 내지는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입에 딱 맞는 떡은 없어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살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그 사찰의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스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신도와 스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간부님들이 필요하고 그 간부의 손길에 의해서 사찰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간부들을 뽑다 보면 그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조금 수준이 안 돼.

서로 크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야? DNA가 같은 사람끼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 못하고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나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담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장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삶은

0: 보면 키 적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데 키 큰 사람도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그 입장이 돼 보면 나는 키가 적어서 알아. 근데 살아보니까 젊었을 땐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좋지만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담 사이즈도 괜찮아. 그 세상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라. 근데 부처님과 중생이 다른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부처님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혼자 있으면 고요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나서 즐겁고 서 있으면 활동적이어서 즐겁고 누워 있으면 편안해서 즐겁고 굶겨놓으면 즉 마음이 즉 넉넉해서 즐겁고 먹여놓으면 힘이 있어서 즐겁고 매사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중생은 바라다보는 부분이 맨 부정적인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굶겨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매사가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하니까 죽어야 안 죽어야? 죽잖아요. 그 죽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만한 부분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절집도 마찬가지예요. 절집에서 대두르기면 추함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걸 자꾸 얘기하라. 집안에서도 집안 살면서 추함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걸 이야기하라. 참 세상을 묘한 게 바라다보는 부분이 관점에서 참 다른 것이 1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인데도 대접받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벌어오는 남편인데 비난받는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죠.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벌어 갖고 오는데도 그 집에서 대접받아요. 아주 우리 남편 최고의 남편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야 오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비난받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 부분이 시각의 사회주자와 함께 하느냐 긍정적 부분이 삶의 소유자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이 세상은 절대가 아니에요.

0: 우리가 흔히 보면 애국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내 집안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속해져 있는 절, 내가 속해져 있는 신행단체,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이런 그 소속되어진 단체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되, 되도록이면 추함은 덮어놓고 긍정적인 부분의 요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되, 되도록이면 내 입에서는 반드시 부정적 언어가 구사되지 않고 긍정적 언어가 구사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집안에 불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불사예요? 불사는 절짓는 것만 불사가 아니에요. 절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사예요. 잘 되지. 우리 집안은 잘 된다 해야 되지. 그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세속적 어떤 그런 환경에서 보면 우리 집안 안 된다고 시어머니도 흉보고 남편도 흉보고 다 무능하고 다 게으르고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놓고 그 이튿날 돈이 필요해서 이웃집에서 돈 끌어가면 꿔줘요 안 꿔줘요? 아시네? 안 꿔줘요. 내 집안이 그래도 화목하고 내 집안이 희망이 있고 내 집안이 뭔가 그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였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그 누군가는 아, 저 집안은 되는 집이니 나도 거기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게 봐주는 부분이 제일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인가? 불쌍하게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1: 네.
0: 왜 불쌍? 나도 거기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쌍하게 봐주는 부분이 제일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인가? 불쌍하게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1: 네.
0: 왜 불쌍하게 보여? 비싼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좀 구인사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은 전국 지역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지만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셋집을 전전했고 사과스방을 전전했으며 절다운 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슬레이트 건물에 그냥 학교 건물 뜯어다가 그 건물을 짓기도 하고 정말 눈물겨운 부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절집이 저런 절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절이라는 게 뭐가 절이에요? 절이라는 게 마음 닦는 데가 절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곳이 절입니다. 무슨 일일이 기와집 짓고 앉아가지고 애경하고 애불하는 것만이 절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알고 그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무 밑에서 수행하셨어요.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이었어요.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 그 절을 지어서 사원으로서 그 부처님에게 시주를 한 부분이 어제 절의 기원이 되긴 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서도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 마음처럼 되면 그게 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절집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같이 찬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하기에 바쁜 사람이 많아요. 누구만 오면 그 사람이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잡고 앉아가지고 재무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받고 심지어는 공양주가 좋고 나쁘고까지 왜 얘기를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도 서로 주고받아서 어떤 사람이 그를 알지는 못하면서도 선입견으로 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쁘게 보는 것도 나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잘못된 부분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절에 오셔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도 알도 못하고 마구 그렇게 저지르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다만 집안의 불사를 찬탄하라 이게. 절 집안의 긍정적인 부분만 표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도움될 일은 없다. 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부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의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나중에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주지 입장에서 보는 견해, 또한 간부 입장에서 보는 견해, 내지는 일반 불자가 보는 견해, 신행단체의 모습에서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좀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뒷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불사를 찬탄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문화가 다른, 각자의 생각이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여서 수행을 하거나 하다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 표현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찬탄할 수 있는 부분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죠. 제가 오늘 저 산에 갔는데 그 산에 갔더니 보니까 어떤 분이 음악을 크게 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밖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휴대폰을 다 그 들고 갔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아 저분이 귀가 어둡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가 밝은 내 입장에서는 소음일 수 있으나 그 음악을 틀고 가는 그분이 그 음악을 그렇게 틀고 갈 때는 그분 귀가 꽤 현창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다보는 부분이 내 입장에서 바라다보는 부분과 상대가 바라다보는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간부가 됐든 절집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림 살지 마하고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데도 보면 남편과 아내가 다퉈요. 망하려고 다투는 거예요? 아니죠. 잘 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깊어지다 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웠어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자식도 필요 없이 산대요 못 산대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전도몽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0: 구의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몸으로 짓느럽, 입으로 짓느럽, 뜻으로 짓느럽. 오늘날 우리가 몸으로 짓느럽,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못하게 하거나 뭐 이래서 몸으로 상대방에게 못된 짓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평생 싸운 거 기억이 나야 안 나야? 맨날 싸우는 사람은 기억도 없겠지만 어쩌다 한번 싸우는 부분은 기억이 나야 안 나야?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평생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럼 몸으로 짓느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응? 그 다음에 난 못됐어라 하고 그렇게 못된 맘 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게 다양하잖아요. 아픈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당연하잖아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물건을 들고 가는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 일어나요.
0: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난 모습을 주로 못됐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언제예요? 질투. 어? 그 질투라고 하는 부분

0: 그런 탄력을 붙는 이 입을 조심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입을 무겁게 해라. 무건을 해라. 다 들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라. 속으로 삭히는 게 도입니다. 마음으로 사귀는 게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사는 것은 시장 저작거리에서 좋다는 소리 못 듣거든요. 모든 부분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도 딴 고방에서 그런 그 잡다한 일들을 보고 거기에서 그 의심을 내지 마라. 여기서 보면 자생 의욕이어다. 스스로 의욕을 내지 말지어다. 봤으면 그냥 본 걸로 끝내라 이거예요. 거기서 생각 갖다 붙이지 말아요.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처럼 말하는 부분이 가장 큰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카더라라고 하는 이에 너무 기울이지 말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상처받는 일들이 그 일들이에요. 그 대개 보면 절에서 비난받거나 욕먹는 사람들이 누가 욕을 먹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0: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믿고 죽어도 내 양심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우린 여긴 개똥 타러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친목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양심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우린 여긴 개똥 타러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친목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 아니에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부딪혀야 됩니다. 서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소통입니다, 여러분. 화합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화합승가라고 말합니다. 화합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가 원용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나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남 안 보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을 정말 수행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1250의 비구의 단위를 이루었을까요? 정말 조용히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몇백 명이 모여 사는 부분이 그렇게 항상 조용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모여 살으라고 했을까요? 서로 부딪혀 서로 마음을 갈고 닦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요히 혼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나는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지도 않고 그게 도라고요? 그게 무슨 도입니까? 그건 도가 아니에요. 많은 대중이 있는 가운데 참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기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심을 바탕입니다.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놔야만이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 아상을 키우다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매사가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인상만 쓰고 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한테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거든 그 마음 뺏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남이야 인상을 쓰고 가든 일을 갈고 가든 내가 너하고 관계없으면 거기에 마음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A형은요 남일에 신경을 온갖 신경을 다 쓴대요. 그냥 누군가가 자기가 기분이 우울해져가지고 그 소위 우울한 행동을 하면 항상 그런대요. 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저 때문에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누군가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항상 나를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나를 살펴라.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항상 나를 살피면 돼요. 근데 오늘날 흔히 사는 걸 보면 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주변만 살피면서 나다운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반드시 어떤 환경

0: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뭘, 누구가 소원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 사람은 거의 소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난 소원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여유 있는 부분이 삶을 살지 말고 절박함으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출가한 사람들이,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실어금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세속의 인연과 더불어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거꾸로

0: 가는 곳에 질투가 없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화합이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가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즉 나 참나는 유아독조련이라는 나는 참나를 의미합니다. 참나는 그대로 위대한 존재다, 최고의 존재다, 이런 뜻이 유아독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나는 말하자면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부처와 똑같은 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부처다, 내가 더 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크게 대각을 얻으실 때 하신 제1성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싶었고, 그 일깨워 주신 과정이 49년 설법으로 아마 이어지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가련한 존재, 고달픈 존재로 착각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더욱더 고달픈 삶을 더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 얘기를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거기에 영과 천도를 하고 그 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절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악심으로 돼서 죽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비관적인 마음, 그리고 내 앞으로 장래는 이렇게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에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설사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석종신, 누워서 집에서 누워서 죽는 것을 예전 사람들은 큰 복으로 알았어요. 집에서 누워서 죽으면 죽을 때 악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근데 비명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되면 악심을 내고 그 영혼은 천도받아야 되고 내 생은 마음속에 나쁜 그림을 그리면서 내 생.

불길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쁜 내생의 설교도를 그린 것이 금생에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그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라도 극락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이 환희심이 찬다라면 당연히 그 내생은 어때요?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의 내생은 밝고 희망차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축은 불심도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부처님이 얼마나 있느냐, 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불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 부처님이 많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이 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고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성취도라고 해도 됩니다. 성취도, 발전도, 번영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 불심도이기 때문에 와의 축은 불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여기 이제 1번을 보세요. 1번은 많이 닦은 사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입니다. 많이 닦은 사람은 죽을 때도 악심을 낼까요? 되게 착한 마음을 낼까요? 착한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부잣집에 태어나는 수가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좋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발부터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많이 닦은 사람은 죽을 때도 악심을 낼까요? 되게 착한 마음을 낼까요? 착한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부잣집에 태어나는 수가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주도 좋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발부터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아서 1번을 쭉 보세요. 쭉 보면은 이제 대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신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성공, 발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대개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심. 치심이 딱 생겨요. 아, 근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중생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느 정도 성취한 뒤에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은 그 마음

쭉 내려갈 때는 어때요? 불심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불심이 떨어지죠. 불심이 떨어지는 대신에 탐진치가 커지는 겁니다. 불심의 반대는 탐진치요, 아상입니다. 아상이 커지면서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고통이 많이 옵니다. 고통은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근데 괴로우면서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괴로운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괴로우면서 나 잘난 생각, 탐진치가 조금 고개를 들까요? 더 숙일까요? 우리 병 들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수가 있죠. 중병 치르고 나면. 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면 좀 겸손해지는 수가 있죠. 네. 그건 고생이 우리의 탐진치를 소멸하고 아상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리막길은 탐진치가 커지고 불심은 즐거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대신 아상이 죽죠. 네. 아상이 죽으면서 동시에 불심이 커지는 원인도 동시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아상이 많이 죽고 불심이 다시 커질 땐 다시 올라가요. 이걸 반전이라고 그럽니다. 반전을 이렇게 쭉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어때요? 사람은 본래 습관이 그래요. 아, 과거에도 내가 성공했을 땐 좀 오만했지. 오만하면 무슨 길,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또 내리막길 갑니다. 근데 이는 많이 닦았어요. 닦았기 때문에 내리막길 할 때 얼른 반성을 빨리 합니다. 닦지 않던 사람은 반성 잘하는데 반성을 하면서 아상을 빨리 이제 우리 식으로 부처님께 바쳐요. 바치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 점선 친 데서 위로 올라갈수록 불심이 높은 거죠.

0: 능력은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사람 몸 받지 않겠어요?
1: 네.
0: 그래서 사람 몸 받은 건 좋은데 이 사람 금방 조금만 성공해도 오만해져요.
1: 아.
0: 감사했다면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을 텐데 팍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니까 또 다시 어때요? 아상이 죽고 다시 반전이 되긴 됩니다. 근데 많이 닦질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도 약하고 조금 올라가서 성공하면 또다시 오만한 마음을 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제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우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 사람은 내생에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내가 적당히 그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죽을 때 아, 내 생에 이런 그림을 내 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정해 갖고 나와요. 그리고 탐진치가 있는 한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죽을 때 아, 내 생에 이런 그림을 내 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정해 갖고 나와요. 그리고 탐진치가 있는 한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 탐진치가 심하게 동반되면 더 내려가면서 다시 못 올라가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서 사람의 몸을 못 받게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내생에라도 사람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염라당이 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인과응보 법칙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생에 죽을 때 그런 그림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요 운명대로 그대로 삽니다. 앞으로 이 생명과학자들이 DNA 요 피 한 방울 뽑아서 DNA 정확히 분석하면 몇 살에 죽을 거고 그 다음 생에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아마 이것도 정확히 예견할 수 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로 봅니다. 자,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택한 거예요. 난 요대로 살겠다라고 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왜 떨어져요? 나는 과거에 성공했으면 오만했다 이런 잠재의식이 스스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내가 과거에도 요 정도 고생을 하면 아상이 죽어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잠재의식의 기억이 있어서 스스로 이런 설계도를 다 만드는 겁니다. 요거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만들지 염라대왕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인과법칙에 의해서 증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이렇게 증해서 만든 것이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떨어질 때 되게 원망을 잘 안 합니다. 원망은 아 내가 불러서 온 것이다.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불러서 온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원망을 안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떨어졌어도 빨리 탓, 국가 탓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화를 더 냅니다. 그래서 팍 떨어져요.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아상이 아주 고생해서 아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남 원망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이미 자기 소질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의 특징을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가 설계도를 다 꾸며서 그런 운명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금생의 이야기인데 내생의 설계 이야기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에 내가 뭘로 태어나느냐 요것도 다 뭐 염라대왕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업대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 틀리지는 않지만 내 업이 내 내생의 운명을 그대로 증오하는 게 아니라 단 내가 증오하는 것이다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라는 말씀을

0: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사람은 보이죠. 그 다음에 축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축생, 개, 소, 돼지 보이죠. 그렇지만 아수라 보여요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0: 천상, 천상 보여요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0: 아귀, 지옥 보여요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0: 보이는 거는 인간하고 축생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인간하고 축생만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1: 여섯 가지
0: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 인,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 이렇게 했습니다. 천인 아수라를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갈래라고 그랬고, 지옥, 아귀, 축생은 악한 일을 많이 한 갈래라고 해서 대개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아귀, 축생이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천인 아수라 쪽에 태어난다. 우린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착한 일, 악한 일로 내생이 결정된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 네.
0: 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나쁜 일하고 그러면 다 축생이 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우리 게으르면 저거 내생에 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 들었어요.
0: 게으른 게 나쁜 점이죠.
1: 네.
0: 나쁜 일 하니까 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소 된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게을러서 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가 되고 싶어서 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내가 소가 되고 싶어는 그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소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아, 내 끔찍한 어떻게 소가 돼? 소가 돼서 도살장에 가서 그 고기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먹이다니. 아유, 나는 소 싫어. 내가 소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의 예를 들면은 세정신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실화인가 봐요. 그 기록에도 나오는데 그 이름 같은 것은 이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스님이었어요. 얼마나 큰 스님이냐면은 제자를 한 천여 명 정도 거느리는 큰 스님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이는 나쁜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상당히 지혜가 밝아서 무슨 일이든지 여쭤보면 다 알아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달래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럴 정도가 됐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하나의 특이한 성질이 있었대요. 그 소를 늘 칭찬하는 그런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절에 가보면 심우도라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을 심자에다가 소우자를 씁니다. 예전부터 절에서는 소라는 동물을 그렇게 축생이라고 해서 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예전에 큰 스님도 비록 소는 축생이긴 하지만 개나 말과는 다르게 그것은 그렇게 천대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든지 소의 덕성을 늘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소 목장에서 몇 년을 수도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 한번 걸음걸이 보세요. 말은요 이렇게 가벼워요. 가볍게 걷는데 소는 뚜벅뚜벅 걷습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군자의 걸음처럼. 그래서 저희는 걸음걸이도 소걸음 걷다 이런 이야기는 군자답다 이런 데 쓰이는 말입니다.
1: 네.
0: 또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량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아마 그런 특성 때문에 이 큰 스님도 소를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모르죠. 그거 이외에는 행동도 나쁜 일 하신 것도 없고 또 미래로 아실 정도로 지혜가 밝아서 중생들의 아픔을 다 달래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이런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죠. 스님, 스님은 보나마나 극락세계에 가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몸을 받으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을 때에는 본인이 내생에 어떤 몸을 받을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마침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집중을 해요.
1: 네.
0: 아, 내가 내생에 어떤 몸을 받 어이구 소가 떠오르거든.

0: 깜짝 놀랐어요. 기록에는 거기까지밖에 없대요. 중국의 예전의 선사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이 거기까지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소가 됐는지, 자기는 소라고 깜짝 놀랐지만 과연 소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죠. 아주 깨친이, 밝은이가 아니면 그의 후생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후생에 어떤 밝은 사람이 그 기록만 보고 그야 과연 소가 됐을까 안 됐을까, 소가 됐으면 그 어땠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럽니다. 네. 지혜 있는 사람 그의 후생을 볼 줄 알아서 후생을 딱 봤더니 정말 소가 됐더래요. 자, 그 소가 됐다라고 이 말을 일단 믿어봅시다. 믿지 않으면 제 얘기는 하나도 의미가 없죠. 믿다면 그 나쁜 일에서 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소가 되기를 어떻게 보면 원하고 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1: 원하고 그래서.
0: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면은 내 생에 몸 받는 것은 염라대왕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죠.
1: 네.
0: 살았을 때 나쁜 일 안 했으니까 나쁜 일 한 걸로 축생 몸 받은 것도 아니죠.
1: 네.
0: 자기의 마음 속으로 그려서 그 결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 어때요? 금생의 설계, 내생의 설계 모두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나는 그런 정도로 전지전능하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도인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1: 위대하다.
0: 도인도 한계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죠. 근데 그 도인은 자기가 택한 거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도 더 실감나는 현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 도인도 소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1: 끔찍해요.
0: 야, 이거 사람 몸 받기 쉽지 않네.
1: 네.
0: 근데 축생 몸 받은 것도 자기가 택한다면 이왕이면 사람 몸 택하지. 이런 또 희망에, 희망도 가질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근데 소가요. 소의 마음이 어떤가? 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밝은

밤중에 내가 가봤는데 눈 뜨고 자요. 왜 그런가? 고양이는 분별이 하도 많으니까 잠으로 분별심을 때우는 겁니다. 네. 살생하는 동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양이, 사자, 호랑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는 게 특성이고 네. 왜 잠으로 잘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악심을 하도 많이 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소는 잠을 안 자는 것은 비교적 분별을 많이 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0: 후생이 어떻게 될 건가? 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추적해 들어가 봅니다. 바로 일제 말에 태어나신 어떤 분입니다. 이거 먼저 어때요? 중국의 천명 거느린 그 스님보다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1: 네.
0: 근데 그분은 일제 말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일제 말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독립운동의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독립운동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뭐 학교도 없어.

1963년까지 됐어요. 이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게 된 겁니다. 해방이 돼서.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야 돼요. 아, 이게 만족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전지전능하다는 정체성을 모르는 착각이다. 그리고 만족한 마음을 바쳤어야 돼요. 바쳐야죠. 자기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대학 총장이나 어때요? 장관 정도에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만족하지 말고 부처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는 본래 승려로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우위 없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출세도 하고 돈도 만지고 권력도 잡아보니까 어때요? 이제 부처님은 좀 멀어지고 세상에 부귀영화에 만족하게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아, 대학 총장하고 난 뒤에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제 만족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제가 봤어요. 불교 신문 같은 데 보니까 그 일을 예찬하는 글. 그 일은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찬하는 글로서 쭉 아주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목장을 했다고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 소를 제가 키웠어요. 근데 그 소의 전생이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 턱이 없었죠.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자꾸 건강력 있고 바치게 되면 지혜가 납니다. 근데 언뜻 딱 보니까 그 소의 모습에서 전생에 그 모습을 딱 누가 본 거예요. 이 소가 소가 아니라 전생에 그 유명한 그 사람이네. 딱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태, 훌륭한 선지식한테 여쭤어요. 그 소를 보니까 왜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이러니까 처음에 그 선지식은 그걸 일러줄까요? 아, 왜 이렇다고 일러줄까요? 조심하라 그럴까요? 조심하라 그러죠. 일러준다라는 것은 좀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도인은 절대로 잘안 일러줍니다. 그냥 어후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어느 정도 공부가 무르익은 뒤에 그 소리를 해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 얘기를 상세히 해주셨어요. 그이가 참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이 그렇게 그 성공을 했을 이제 부처님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성공을 했을 때 아, 이렇게 부귀영화로 성공한 것은 내가 불교를 잘 믿은 덕분이다. 마음을 다한 덕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부처님을 향해 써야 되는데, 부처님은 잊어버리고, 부귀영화에만 만족해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승려가 됐던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변질된 거예요. 바로 소마음을 연습한 거예요. 불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젖을 짜면서 아주 그 소도 팍팍한 소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른 거기도 소의 세계도 생존 경쟁이 있더라고요. 다른 소가 와서 팍 구박을 해요. 전생에 어때요? 권력을 잡고 윗사람이 있으면서 밑에 사람을 구박했을까요? 안 구박했을까요? 전생에 장관하고 총장 있으면 뭘 해요?

축생이 가장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축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에서 나오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축생이 되더라도 소가 되는 것이 사람 몸 받는데 가장 좋은데 그이는 또 닭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잘 받는다면은 이 그래프의 1번 것처럼 그 다음 생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기륭화복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가 그리는 그대로 그 속에서 그저 사는 겁니다. 내가 증언 대로 내가 살 뿐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기륭화복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는 복진 그런 삶을 택하자. 이왕이면 좋은 설계도를 그려서 좋은 삶을 살다가 내 생에도 좋은 몸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라대왕이 내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이 내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 자기가 택해서 내 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왕이면 좋은 곳을 택해서 좋은 몸 받아 부처님 시봉 잘하자. 이렇게 힘 안 드리고 가난해서 풍요로 병약에서 건강으로 바뀌는 것이다. 외로움에서 아주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길이다. 그 기쁨은 어디서 생긴 기쁨이 아니라 번뇌 망상을 제거하면서 본래 갖추고 있는 기쁨이 드러난 거예요. 부처님 광명이. 그 광명은 짧은 시일 내에 건강을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사람이고 또 신입 재승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 주는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매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가계 불공 불법이라. 불가계 불공 또 무너뜨리지 않는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이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의한 불법을 불가사의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자신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하냐 이 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콩팥도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하로 읽는다. 이거.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용 해각 스님이시에요.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 단청을 이렇게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하면 초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쳐버리면은 싹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 하셨나 4세에 열반 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 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장엄하면서, 그죠? 법당을 장엄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게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노사 하지 마라. 무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무노사다. 예? 예.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적비 중생 시명 중생. 적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 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시인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것 같으면은 신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겁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거지 바랑지 이면지 난선이 현년이 원행지 부등지 선해지 법은지

데서거든.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개사에 가면 그 해안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고 시가 이제 낀게 있는데 그런 걸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어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을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그게 해나무 꽃이 지금 이 더울 때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얗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절개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개사도 가면 해안하면 커다란 게 있어요. 예? 마당에. 그 옆에 조개사 가면 서울 조개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그렇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예,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기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으면 정신이 잡다한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 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 그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다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봤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 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지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단하고 진짜 한의지에 가려면 어떠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의지 다 보고 전부 머리 싹 다 깎아.

이 그러나 예,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속임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맹이 아니고 무강맹이라 강맹이 없는데 캄캄한 섣달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예 업상이 되어버리죠. 이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암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암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시비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시비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놓고 음식점 하냐고. 지 입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을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례 들고 나면은

그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슴슴하게 하고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탁 올려놓으면, 아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중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 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있는지 몰라. 아야야야야야. 심려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간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번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면은 남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히 있어 봐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네 얘기를 하든.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비천해. 예? 거지쯤 돼. 거지쯤 되는 게 아니고, 거지한테 또 밥비를 먹어. 참, 참. 또 인물이 되게 못났어. 누 깨구리 왕눈이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있어도 생필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 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 시켜놓으면 일이 두 불리, 세 불리. 모생인 사람 앞장세워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제어봐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되, 분한분해 강첨교회 질간, 예? 무참무계, 혼란, 뭐야, 혼침산란 도급, 해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요런 것들이 전부 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오이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되거든.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한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하안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찌보살부터. 팔찌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예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

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내 요것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자,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거나 수박 딱 먹으면 이거 항토 밭인지 모래 밭인지 안다니까. 딱 사과가 이래 나무에 달려가 있는데, 아, 저거 따라 저게 맛있겠다.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요것만 봤는데도 이 그릇만 봐도 딱 이렇게 뭐 음식을 담을지 다 알아져 버려요. 예. 그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타심통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상계란 밭에 다시 고통의 삭을 내나니 이른바 이런가 물질이 저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가 물질이 이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 서울 가가지고 맨날 63빌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고 63빌딩 봤단다. 뭘 그 봤지. 그럼 63빌딩 아는가? 문수선 와서 하안경 계속 앉아서 들었지. 그런데 하안경 아는가? 비슷한. 예? 중국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집 저 북경간 간판 계속 봤는데 짜장면 먹어봤는가? 그렇게 이게

0: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누가 바둑을 두든지 말든지 이겐지 진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 죽어봐야 맛을 알지.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조건 경전을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는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안달이 하지 마시고. 슬프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나니, 요거는 이제 갑오예요, 갑오. 그리고 요걸 갖다 우리는 세권이라 그래야죠, 세권. 식원, 수원, 상원, 행원, 세권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갑오.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사가 바로 세권이에요. 이래여 중생이 고통 속에서 생작하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이루었으며, 나와 내 것을,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교만, 아집, 아예, 아치, 아만이 요게 나와 내 것이래, 똥꼬집이라. 요게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나머지 걸쭉 해거든. 그게 없어지면은, 나와 내 것이 안쪽에 아만이 사라지면, 무생법인이 되면은 아르마리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산것 같으며, 안쪽에 내가 쏙 돌아버려. 제법무와 제행무상, 예? 일체 계고가 싹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상도 다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용인 줄 알아본대. 뭐가 중요한 거야? 아만이 빠져야 된대, 교만이. 예? 그래,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끈지어 필경까지 안락한 곳에 둘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안락한 곳에? 안락지초. 이 안락동에 왜 두노, 이게.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낸다고 하느니라.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10분쯤 다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념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1: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솔함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솔함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솔함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솔함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도솔함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솔함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솔함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솔함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해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해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해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 상

하고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소라 축생 세계를 윤회한다 그러는데 3계를 알고 새벽 예불 때, 사시 맞을 때, 저녁 예불 때, 공양 올릴 때, 3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3계 육두윤회라는 제목 하에서 3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신 김영예, 즉한종속으로 목숨을 다해서 김영예 의지하고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드립니다. 지신 김영예, 맞이를 안 올렸을 때는 지신 김영예, 맞이를 올리고 나서는 지신 정예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안 올렸으면 지신 김영예, 예들의자만 쓰면 되고, 다시 한번, 욕계새끼의 무새끼를 삼계라고 한다는 걸 짚어주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삼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색, 색이 있는 거, 색이 없는 거. 유상무상, 생각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약비유상, 약비무상, 생각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거. 아홉 가지예요. 금강경에 나오기를 일체 중생지류. 일체 중생지류가 아홉 중생이 있어. 지금 얘기한 아홉 중생을 악의 영이 무혐의 열반한다.

를왜 그러냐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설법하는 걸 스님들이 우리 저 불교 뭐 교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강의하는 것을 유정설법 그럽니다. 유정설법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강의하는 걸. 근데 무정설법이 있어요. 이게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했듯이 소동파, 중국의 유명한 소동파가 무정설법 얘기를 하세요. 왜냐?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만 법문인 줄 알았더니, 산에 갔더니, 시냇 개울, 그 산에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더라. 관음의 묘음이더라. 새소리가 부처님 설법 소리더라. 바람 소리가 부처님 설법 소리더라. 말을 해서 꼭 법문이 아니라 스님들이 입장을 들고 탁 앉아 있어도 그대로 말 한마디 개구직착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설법 잘못하면 입을 벌, 개구직착, 입을 연즉 어긋나요. 그래서 앉아만 계셔도 그냥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 이게 무정설법이요. 시냇물 소리, 새우는 소리,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 바람 소리.

지내고 살았다. 고생하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에서 두루마기에 물길는 것처럼 그 많은 많은 백천만급의 세월을 설것 같이 거기를 지내서 윤회를 받고 살았다. 차신부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향해서 제도하지 않으면 금생에 이 몸을 금생에 인간 몸 받았을 때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하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다시 기다릴 때자 어떤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오리라. 응? 사람 몸 받기가 여러분은 쉬운 걸로 알지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맹구우목이라 눈멍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눈멍 거북이가 바다에다가 분영 뚫린 널빤지 하나를 던졌는데 자 거북이 목이

새끼 무새끼 천상 육도 윤회야 하는 것이 많이 언급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비담마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아비담마 구사론, 아비담마 불교 시대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불교 지혜 학자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부처님 말씀을 주석을 붙이는 거, 주수처님 말씀이야 논문을 쓰는 건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막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해서 분열이 됐다. 21개 분파라 있어서 부처님의 아비담마 불교는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아비담마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많은 분들의 연구와 주석수와 논문에 의해서 불교가 더 발전했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비담마란 말은 불교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사다. 부파불교 시대에 부처님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갈라졌다 하고 오시면은 좀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계의 여섯 가지 천상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욕계는 우리 5대영 6대주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육심의 세계에는 여섯 가지의 사바 세계, 육지와 5대영 6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그 천상 세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 욕계 여섯 가지. 그래서 상계는 욕계, 색계, 부색계는 악초와 선처가 있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하늘 세계를 총칭하면 28천이 나온다. 28천이 나온다. 욕계는 6천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제천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천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예,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부 더하니까 31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26개에는 28천이 있어. 응? 3개 제천을 6개, 3개, 5개의 총칭을 얘기하는 건데, 28천이 나오는데, 28천은 지금 설명할 거예요. 28천이 나와서 얘기인데, 종을 우리가 대종 큰절

대종을 치는데 저녁에도 108번.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은 아침에 새벽에 108번, 저녁에 108번을 친다. 이 종치는 숫자, 아침에 28번 치는 이유, 요께 새끼 무새끼의 28천이 열려라. 그래서 28번 친다. 제아의 종이 33번 치는 이유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33천이 열려라. 그래서 33번을 친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18천, 무색개 4천이 이제 6개를 얘기하는데,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계를 끊임없이 떠돌게 돼요. 아라하니, 멸진적, 108번 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3계 6도 윤회는 끊임없이 떠돌게 된다. 부처님 경전에는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다물보다 많다. 참, 전율이 오죠.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여러분들은 평생, 80평생, 90평생 살면서 눈물바다, 고통의 바다, 근심 걱정의 바다,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지금 많이 사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여곡절 많은 고해에서 헤매고 살았나. 그래도 지금 살아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볼수 있어 다행이지. 감사할 일이지. 사후에 다시 태어날 때는 31곳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

8천. 새끼의 하늘색입니다. 초선천의 세 군데, 범중천, 법보천, 대범천, 이선천의 세 군데,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런 그런 색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삼선천의 세 개, 소경천, 무량정천, 변정천이 있다. 사선천에 구천이 있는데,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변전천, 무열천, 현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이 있다.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세계.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숙미의 자유를 얻지 못함으로 자유로운 본체계. 현상계는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집착해서 거기는 괴로움이 따라 무색계로 가면은 형색은 없고 수상행시에 사온 정신적인 것만 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자주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초종, 비상, 비비, 비상, 비상처이시에 사온 정신적인 것만 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자주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초종, 비상, 비비, 비상, 비상처정이 사천이 있다. 그래서 그 하늘 세계가 그렇게 28천, 제석천왕 있는 도리천에 33천. 하늘 세계는 28천 있다고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삼도, 지옥을 얘기합니다. 육도 윤회에서 지금 욕계세계, 무색계하고, 그 다음에 지옥세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죽어서 아미타불이 광명의 깃발 들고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응?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비가 오는 밤에 만행일차 타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철커덕 철커덕하고 예? 캄캄한 밤을 헤매서 너는 여기서 내리고 너는 여기서 내려 너는 여기서 내려 제 많은 중생들이 갈수 있는 천막도 나쁜 곳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면 할수 없지만 부처님 법을 만난 이상 거기는 가지 말자 지옥 부사론의 세층보살의 소승론서 부사론 아비달마 구설원이 그러죠. 거기에 나온 지옥세계를 말씀드릴게요. 부사론에 나온 얘기. 남선부처 사바세계 아래로 2만 유순을 지나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아래로 2만 유순 아주 긴 곳을 지나서 무간지옥 아비무간지옥 층층으로 동활지옥 흑승지옥 종합지옥 귀환지옥 대귀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무간지옥, 대지옥, 여덟 곳, 팔열지옥 해서 지옥은 163곳이 있다. 지옥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구사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경의 중일안경에도 나온다. 천사라는 얘기는 뭐 천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는데 염라대왕의 사자, 시자예요, 천사가. 불교에서 따온 천사예요. 천사경이는데 죽음을 다루는 감옥 천사, 죽음을 다루는 거. 야마천의 식물은꾼 천사. 그래서 천사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승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곱게 축생세계죠. 짐승세계예요. 네? 중생, 축생은 곱게 서서 걷질 못해, 사람처럼. 네 발로 걷거나 그냥 움직이는 존재, 기거나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성보 사물이 있는데 절에 가면 큰 절에 특히 여덟 가지 성보 사물이 있는데 범종 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다. 벗고 북을 치는 이유는 축생들 가죽을 벗겨서 만들잖아요 소가죽. 북은 가죽이에요.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벗겨서 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친다. 목어는 붕어 모양으로 고기 모양으로

요 아수라는 아기와 같이 항상 금지리고 목말라 한다. 아기 아수라라고 부르는 것이 경에서는 깐까 깐치까의 아수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큰 능력을 지닌 땅의 신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천신들로 공덕이 아주 악한 천신들로 아수라 영역에 들어간다. 큰 능력을 지닌 땅의 신 등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육도윤회의 설명인데, 다음에 이제 그 아기 세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그 3계 육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도움이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뭔가 하늘 세계, 천상 세계 모두 28전 세계를 다 아르고, 지옥의 추세 인간 소라 청상

KBS 060-800-7000번을 공들여 누리셔서 삶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공덕의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때로는 소리와 언어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또 때로는 침묵으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는 거룩한 사업 아닌 게 없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승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승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승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4: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4: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4: 아, 제자리라뇨?

0: 법주사로 가야겠다.
1: 법주사?
0: 법주사는 신라진흥왕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2: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울음 같은데?
0: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울음 같은데?
0: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신 경전은 제 등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2: 고맙다, 노새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0: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의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2: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0: 의신 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속을 걷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2: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소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없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 지다. 저 논리 없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 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도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비구 3만 8천 명가 수많은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진실 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야신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

꿀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환이 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래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래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래 준 제보살.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품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둠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가

0: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1: 나중에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

되어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0: 주시오.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아야 합니다.

0: 내부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로 살펴보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본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은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종단 안정과 대중화를 넘어 한국 불교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사부대중에게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명상의 저변을 넓히고 급변하는 시대에 포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종단 안정과 대중화를 넘어 한국 불교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사부대중에게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명상의 저변을 넓히고 급변하는 시대에 포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천태종이 단양 구인사에 삼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현판 제막식과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국의 천태불자들은 새로운 도량의 낙성을 축하하고 굳건한 신의 글지를 다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거인단 321명 가운데 183표를 얻어 5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 합의 추대에 이어 이번에는 경선에서 종도들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자승 스님에 이어 두 번째 연임 총무원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정막을 깨고 환호와 박수가 교차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일 후보와 합의 추대 형식에서 벗어나 7년 만에 치러진 본격적인 표결 승부였습니다. 투표가 진행된 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선거인단 321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183표로 138표를 얻은 기호 1번 경우 스님을 45표 차로 이겨 5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33대 자승 스님 209표, 36대 원행 스님 235표, 35대 설정 스님 234표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득표수입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증 수령 후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 전에 당선을 고하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2: 오늘의 선택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아니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준엄한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1: 1978년 관흥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진우 스님은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8대 교육원장, 37대 총무원장 등 종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행정통이자 수행자입니다. 특히 임기 내에 보여준 천년을 세우다 결사, 대국민 정신건강 프로젝트 K선명상 보급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종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낮은 자세로 듣고 공의와 공감, 공심의 상공심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품어 안겠다고 말했습니다.
2: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듣고 또 교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절반을 훌쩍 넘은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안정적인 종단 운영에 대한 사부대중의 믿음과 기대를 확인한 동시에 나머지 40%의 다른 목소리 역시 포용해야 하는 종단 통합의 묵직한 숙제도 안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새 집행부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당선되며 향후 4년간 종단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수행과 종무 행정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정과 한국 불교 중흥을 이끌어온 당선인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 1978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다져

0: 온 진우 스님. 스님의 행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건 2012년 제18교 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입적 이후 불거진 갈등 속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교구를 조속히 안정시켰습니다. 이후 2015년 재심호계위원에 이어 2017년 총무원 사서실장으로 발탁되며 중앙종무기관에 진출했습니다. 호법부장과 기획실장, 총무부장까지 총무원 핵심 부실장을 두루 거쳤고 설정스님 퇴진 당시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종단 위기를 수습하며 갈등 조정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1: 저 또한 본의 아니게 총무원장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빈틈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0: 2019년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 혁신에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엔 스님들의 연수교육을 발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해 위기에 대응했고 기본교육기관 교과 과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종단 안팎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에 단독 입후보해 합의 추대된 진우 스님은 쉼없는 종단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2: 어떻게 전법하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지금 최대의 숙제.
0: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삼원 통합을 이뤄내 종무행정 효율을 극대화했고 종단 직영 요양병원을 개원하며 승려복지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과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감면 국고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청년 대학생 전법에 진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아픔을 보듬는 현장 자비행도 돋보였습니다.
3: 총도들의 열망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종단 안정과 사회적 소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선택을 받은 진우 스님. 수행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당선인이 열어갈 새로운 발걸음에 종단 안팎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은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단 안정과 대중화를 넘어 한국 불교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새로워질 종단 운영의 구체적인 구상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불교 중흥을 기치로 시작된 변화, 도약의 완성을 내건 진우 스님. 조계종 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의 핵심 종책은 공의, 공감, 공심입니다. 먼저 공의는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종단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선제부터 추대제까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둔 채 공청회와 세미나, 교구와 종회를 통해 종도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비구니 스님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공의도 모색합니다. 스님이 내세운 공의 실천은 교구본사 역량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조계종 연구소를 전문화해 본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종무원을 파견하는 등 중앙과 지방 종무기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조계사를 불교문화 전승 도량으로, 봉은사를 청년불교 특화 도량으로 지정하는 등 특화 도량 운영을 통해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힘을 실습니다.
2: 공청회나 세미나나 또 교구나 또 우리 종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이제 종도리에 그때 뜻을 모아서 공감을 이루어서 반드시 그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5: 두 번째 키워드인 공감은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히고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동국대 불교학 헤드쿼터를 구축해 교학을 활성화하고 미주 지역 한국 불교 문화 전시관과 불교중앙박물관 서울 건립을 추진합니다. 불교박람회 지역 확대와 함께 뉴미디어 포교 전담 기구를 설치해 AI와 SNS를 활용한 전법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대중화에 힘써온 선명상은 중앙선명상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마음 수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2: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 운동이에요. 이제 정신 문명을

0: 이끌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제 마음 운동. 앞으로는 정말 한국 불교 우리 종단의 트렌드로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1: 세 번째 키워드인 공심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종단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사찰 경례지 합법화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국공유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전통 사찰 지원과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의 자부담 완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대사회 활동으로는 불자 기업인 조직화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찰님을 활용한 포교 생산 모델도 마련합니다.
0: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에다가 우리 종단이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역할은 가장 약자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비행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저희 종단에서 우리 종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1: 스님 복지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 전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의료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하는 한편 열반과 다비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전통 문화 굿즈 등 수익 사업을 다변화하고 기부와 수익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스님 복지와 사회공헌, 포교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종단의 안정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넘어 불교 중흥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진우 스님. 공익공간 공심을 앞세운 새로운 4년이 한국 불교의 또 다른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에 대해 사부대중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목소리를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3: 앞으로 4년간 조계종을 이끌 제38대 총무원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종단 행정 책임자로 사실상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장을 향한 전국 사부대중의 염원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무엇보다 전문성 중심의 조직 운영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4: 포교면 포교,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전법이면 전법, 이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단 내외적으로 신임을 통해서
3: 포교 현장에서는 명상의 저변을 넓히고 대중화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명상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보태졌습니다.
5: 명상의 독은 얼마든지 보급했으면 좋겠다.
3: 최근 몇 년 새 불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함께 힙한 불교, 젊은 불교라는 수식어가 생기면서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빠른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6: 전법 도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급급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좀 늦지 아니하고 빠르게 대응하면서 포교의 활동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 서해설에서도 주지선님께서 젊은 신도들 위주로 해가지고 포교도 많이 하시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무원장님께서도 불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 신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3: 청년 불자들은 힙한 불교를 하나의 흐름에 그치지 않고 미래 불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 좀 더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불자들이 이제 청년들이 정확히는 이제 불교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흘러들어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청년 불자들이 앞으로 20년, 30년 꾸준하게 불교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기틀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힙하고 트렌디한 불교와 더불어 청년들이 불교에 깊이 매료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상 속 얻는 힐링입니다. 템플스테이나 사찰 수행 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비용적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9: 요즘 청년 불자들이 템플스테이라든지 사찰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수행 체험 활동에 관심이 높은데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레일을 통해서 불교

0: 2차 여행 홍보하는 거 봤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는데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을 향한 사부대중의 바람은 결국 소통과 화합, 청년과 함께 시대를 이끄는 전법으로 모아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천태종이 총무원사는 단양 고인사에 삼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낙성식을 봉행했는데요. 전국의 천태불자들은 새로운 도량의 낙성을 축하하고 굳건한 신의 글지를 다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삼운전의 웅장한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종 도용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독수스님, 종의의 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과 전국의 천태불자 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운전 현판 제막식 및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상호론각 대조사 당시 조실 있던 자리에 새롭게 건립된 삼운전은 종종 도용 대종사가 주석하며 무명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강명 세계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도량입니다.
4: 삼운전의 낙성은 제 3대 종정회학께서 주석하시면서 무명 중생

0: 단양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삼운전 건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삼운전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전하고 우리 사회에 화합과 평안을 더하는 소중한 도량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 하늘처럼 중생을 품는 자비, 달처럼 어둠을 밝히는 지혜, 별처럼 바른 길을 비추는 수행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 중생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큰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새롭게 문을 연 삼운전이 천태종의 전법과 중생 제도를 이끄는 굳건한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국가유산청이 불정심 다란이경과 평창 상원사, 석가열의 삼존좌상, 16나한상 일괄 및 복장 유물 등 불교 문화유산 4건을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불정심 다란이경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함께 전한 보기 드문 사례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웨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우리 자아라고 하는 실존,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영원불변, 단 하나의 나라고 뽑는 것은 불교에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무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무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선뜻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실존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로서 내가 있는데 나는 나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인간의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이나 동양의 오래된 철학에서도 이 자아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증명해야 되는가를 깊게 사유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결론으로 언아트만, 바로 제법 무아, 연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고 형성되어 있다는 임시적 조합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나만이 아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오히려 담고 싶어하는 나인 것이고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걸 쓰니 아 나도 저걸 써야지 딱 사고 나서 아 이제 이건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저런 취미가 있으니 아 나도 해봐야겠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우리가 투게더를 통해서도 다른 주제로도 이건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이런 속에서 자기만을 찾는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뜨만도 아닌 남의 것을 쫓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쫓는 삶에 있는 나는 오히려 나를 더 강력하게 집중하고 나를 고집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삶에 빠져버린 것이죠. 요새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틈인 남, 틈인 여, 틈인 력. 너무 웃긴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신 분 굉장히 많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 외로워지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투게더에서도 한번 이야기된 적이 있죠. 나만의 삶은 나만이 살 수 있습니다. 유행을 쫓고 트렌드를 따르면서 나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유행을 받아들이고 트렌드를 확인한 뒤에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건 사용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놔줘야 되는데 이건 다 끌어안아서 해야 되면서 이 안에서 나는 이거야 라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살기 위해선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나로서 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쫓으면 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릴 거고 물인지 무언지 모르는 희석이 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 속에 있더라도 내 빛을 내서 나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투게더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던 한 구절입니다. 캐롤라인 폴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지만

떠나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고 그 함께 사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현시켰고 수행을 하였고 노력을 했고 배웠고 함께하며 그렇게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 공업중생, 동류중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업중생, 같은 업을 함께하는 중생이다라는 뜻이지만 그 공업 속에는 개개인의 업이 또 들어있는 것이고 그 개개인의 업이 다시 공업으로 뭉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여름 정말 뜨거운 폭염 속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폭염 누구 때문이며 왜 그 폭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만 사람을 살았던 것뿐인데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오염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폭염 누구 때문이며 왜 그 폭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만 사람을 살았던 것뿐인데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오염시켰던 것이고 그래서 지구가 힘들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노력해 전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업을 더 절실하게 느낀 어쩌면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사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 속에서 나만으로서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그들 속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BTN의 여러 가지 방송을 넘어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BTN 불교 TV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방송입니다. 근데 이 방송만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BTN 불교 TV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속에 투게더가 함께 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ARS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응원해 주셨던 여러분도 계셨고 또 지금 2026년 현재 이곳에서 투게더를 방송하는 제가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PD님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 여러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서 투게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투게더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투게더가 BTN 속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BTN 불교 TV 법장 스님의 투게더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고유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자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존재로서 어떠한 영원 불변의 실체로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불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트렌드 유행에 빠져서 그렇게 쫓던 나는 완전 사라지고 그 유행의 흐름 속에 나인지 남인지 그것인지 이것인지도 모르는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표류하고 있는 어떤 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법망경 제27경계 수타별천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불자로서 온갖 별청을 받아 이양을 자기에게만

아시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디어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서까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이거는 이제 자아를 발견했다라는 부처님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앞쪽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 우리에게 어떠한 성찰과 가르침을 정해주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도 나는 지혜가 없지 못하여 오히려 아르마리로서 판단하면서 나만을 쫓고 있었다는 거죠. 즉,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그 집은 바로 자신이죠. 나를 그렇게 찾기 위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그토록 헐떡거리고 한없이 뛰었었건만 결국에는 거듭되는 태어남과 그에 따른 괴로움밖에 없었고 어디에서도 결국 나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 아르마리,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것이 아닌 나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 실천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서 나를 발견했을 때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작업을 하시죠.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두 번 다시 집을 짓지 못하고 그의 모든 걸째는 허물어져서

제가 투게더만을 진행하는 법장, 그리고 법장 스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로서의 법장이기에 스님으로 불린 것이고, 출가했고 스님이었기 때문에 본명이 아닌 법명으로서 법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인사 승가대학을 다니며 여러 도반들이 생겼고, 도반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여러 공부를 하고 수행을 닦아, 그리고 나아가 유학을 가서 여러 관계들을 맞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저의 모습을 가졌고, 그 안에서 계율을 전공해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단 하나라도, 단한 명의 순수한 형태의 법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방송을 하고 여러 곳에서 전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법장이 있을 것이라고 작년에 저 제장 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 공간 속에 정말 요새는 인연의 놀라움을 크게 느끼고, 시절 인연이라는 힘을 정말 인간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그 인연이라는 것을 내가 시시각각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경책의 죽비로서 항상 스스로를 확인하고,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더 깊게 바라보고 더 넓게 아우르며 함께 손잡아 나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법장은 어떠한 흐름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또는 유행만을 쫓아 투게더가 아닌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께 인기를 끌고 듣고 싶으신 말을 하긴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안 맞을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닦아나가는 수행의 모습을 갖추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전하려고 노력하고, 계율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시대의 말을 시대에 따라 말하면 너무나 듣기 좋고 너무나 편안할 겁니다. 근데 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잘 알려드리고 이 시대의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 투게더는 어디에도 투게더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바로 재범무아의 그것을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삼법인 그 첫 번째를 바로 재범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스크리트부터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사르바 다르마 언 아트마나라고 부릅니다. 사르바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every,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다르마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르마, 불교의 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이겠죠. 바로 연기법인 겁니다. 모든 연기적인 작용에 의한 것들은 언 아트만, 자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플러스 이야기하면 인연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 불교에서 그걸 유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은 고정된, 즉 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제1가르침인 재범무아이며,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투게더의 예를 계속 비유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투게더도 또한 재범무아입니다. 여러 인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계율을 전공했던 저, 우연히 이생불생 또는 도반들과 방송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됐고, 법장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해서 BTN에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우리 BTN에 마침 저희 도반이었던 준한 스님이 계셔서 저를 소개해서 이렇게 많은 회의 끝에 그래도 제가 계율을 전공했으니 계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여러 아이디어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의 제목도 되게 다양했었어요. 이 세계 저 세계도 있었고, 처음에는 저것도 있었어요. 극락의 계단이라고 해서 계율계자의 계단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어느 날 포행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났었어요. 아, 그래, 계율은 우리 모두의 승가의 화합을 위한 것이지 화합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 좋겠다. 화합을 뭘로 설명할 수 있지? 그래, 화합은 함께하는 거. 함께는 투게더. 계율의 계자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번뜩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이 생긴 것이고, 우리 피디님이 또 그것을 선뜻 너무 감사히 받아주셔서 우리 투게더 방송 보면 계자 밑에 조그맣게 한자로 계자를 꼭 넣어주세요. 저희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투게더 방송합니다 하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개자를 어의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감사하게 제가 어디 법회나 다른 데 가서도 투게더의 개자를 틀려서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저희 투게더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익숙해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실체가 생긴 겁니다. 고정돼 있고 불변의 투게더는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가 연기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투게더는 진화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으로 투게더가 방송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행무상 그 가르침과 같이 인연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연이 끊임없이 발전해서 최초 1회의 투게더와 다르게 조금 조금씩 방송의 모습도 바뀌고, 하다못해 저희 지금 여기 뒤에 제 옆에 PPT가 있죠. 색깔도 바뀌고 글씨체, 색깔, 글씨의 색깔까지도 조금씩 바뀐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다 우리 BTN 우리 채널에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1회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1회 동안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입고 있는 가사와 장삼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해인사 유런장으로 계신 금강스님께서 저에게 보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율을 하기 때문에 잘 예쁘게 여법한 색으로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장삼을 해주셨고, 선배 스님이 가사에 티켓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맞춘 가사입니다.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분들이 해주신 거다 보니 100회 가까운 투게더의 시간 속에 항상 계속 입었습니다. 옷은

같은 삶 속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관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불러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 그가 나와 함께 하듯이 내가 그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그러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나는 그에게서 나의 역할을 하는 한 존재가 되어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게더라 불러주셨기에 이 투게더가 있고 그 투게더 속에서 제가 알맞은 계율과 불교와 사회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우리의 이름을 투게더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로의 꽃이 된 것이며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인연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말과 같이 그 무엇은 우리가 서로를 불러주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 무엇, 순수한 상태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나로서 나를 바라보자입니다. 나만의 내가 되기 위해선 나만의 고집된 영원 불변의 그것이 아닌 나만의 내가 그들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로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내가 올곧게 하고 있는지 그 역할 속에 내가 행복하게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나의 꽃이며 그 꽃인 여러분이 누군가의 또 다른 꽃으로서 불려질 것입니다. 모두가 한 송이의 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이 지구를 다 장엄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화엄의 장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없었다면 바로 화장세계가 펼쳐질 수 없으며 이 꽃의 장엄 속에 아름다움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삶과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를 이루며 모두 속에 여러분은 존중받고 중요한 존재임을 거듭 깨달아 여러분의 한 명이 부처가 되고 부처인 여러분이 모두와 함께 부처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존재의 삶 속에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대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해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사찰 영천은혜사에서

0: 생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0: 이게 뭐야?
1: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자, 안녕하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변하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 만년에 말년에 3대 비극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라고 하는 나라는 죽기 전에는 잘 안 물려주는 나라고 죽기 전에 물려주신 분도 있어요. 뭐 이방원도 상황으로 넘어갔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일본 천황도 지금 넘어갔죠. 90이 넘으니까 뭘 하기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조건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그래서 제바달타가 나이 좀 넘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의 대상은 사리불이었었어요. 사리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바달타한테 6년 동안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혐오적인 얘기인데 상대를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리불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극 중에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석가족의 멸망.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왕을 마가다국에서 마가다 수도는 왕사성이고요. 빈비사라왕이 왕이고 친위정변으로 아사세가 왕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굶어 죽은 걸로 아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굶어 죽은 걸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맞춰보면 아사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걸로 그래서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코살라고 그 옆에 코살라고 수도는 사위성이고요. 사위성이고 코살라고

잘하는 것 같아. 잘했던 분인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잘했던.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이 마가다에 대한 게 인도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유럽에 로마가 있다면 인도 문화 안에서는 약간 마가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마가다. 고살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북방 비사문천왕의 무릎 위에 태어났다. 라고 나오는 거고, 파사이광은, 파사이광도 왕궁을 비우면 안 돼. 예, 네, 왕궁을 비우면 안 돼. 그래서 왕궁을 비우고 나서, 했을 때 비유리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고, 왕궁을 다 장악하게 된 거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거를 성문을 막았다 그래요. 성문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요때, 요게 이 정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을 보내거나 뭐 해서 도움을 요청해 군사를 해서 좀 해주면 내가 이제 같이 잘해보자 라고 했더니 아사세가 갑자기 손절을 합니다. 됐고요. 됐고요를 시전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사세 판단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 이 사람이 계속하면 이게 인접 국가거든요. 피곤해. 그래서 아사세의 판단은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군사도 없고 결국 몰리다 해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는데 파사이광에 대해서는 일절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파사이광은 그렇게까지 불교적이지 않아. 그런데 빈비사라왕과 아사세는 둘다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사세가 불교로 귀의하는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건 사문과경에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정권을 다 유지하고 나서 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죄책감도 들고 정신이 이제 차려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었던 지바카는 무외 왕자의 양아들이고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왕실 주치의, 그 다음에 불교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죽이지를 못합니다. 정변을 일으킨다고 허준 같은 사람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데려다 써야지. 왜? 대체가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대체가 안 돼. 그거 잘못해서 없애버리면 내가 아프면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측근으로 있어요. 측근으로 있어. 대를 이어서 측근으로 있어.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사세가 힘들어할 때, 지바카가 부처님에게 가시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부처님을 시해하는 데 가담한 사람인데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지바카가 부처님이 그런 것 같고 당신처럼 그런 좁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벌써 다 극복할 정도의 이런 큰 어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언제 벌어지냐면 이게 뭐 새벽이나 밤이나 이런 쪽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때의 사건이에요. 아마 새벽인가. 이런 밤이면 자니까 보통 승다는 저녁 6시 그러니까 보통 9시에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새 가지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양반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사세가 참회를 합니다. 근데 참회를 해도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세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게 부처님한테 죄송한 거는 사실은 주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굉장히 크죠. 부처님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를 도와줬지만 제바달타를 도와서 내가 조력자였지만 사건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지. 나는 미수지 미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느꼈을 거고 아버지는 그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 위제의 부인 역할이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기록에 보면 네 아버지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죄의식이 막 쌓이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 뭐 돌아가신 분한테.

잘 모르겠어요. 원안에 살 만한 일을 당했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부처님 출가하시고, 부처님 사촌이 총 8명이거든요. 부처님 빼고 7분. 그래서 붓다, 동생이 난타, 그 다음에 제사, 발제, 바드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하남, 아나율, 이거 다 형제입니다. 제바달타, 아난, 그 유명한 아난이에요. 그 아난. 출가했고, 왕위는 역임했고, 얘는 왕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제바달타 출가했고, 그래서 왕위가 마하남한테 갑자기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하남은 저게 또 공화제인데 또 거의 또 종신으로 바꿔버렸어요. 뭐 푸틴이야. 자기 죽을 때까지 해. 자기 죽을 때까지 해. 그래서 재위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하남에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돌아가면서 원래 하는 건데. 그래서 마하남이 계속 하다가 인도 지도를 보면 석가족 나라가 여기 있으면 석가족 나라 여기 코살라국이 여기 있어요. 마가다국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마치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파사이광이 파격적 제안을 한다니까. 엄청 좋은 제안이에요. 그 석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공주를 보내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중국은 조선의 공주를 시집 보내지 않는다. 왜? 대등 관계라고 보지 않아. 저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예우를 해주는 거야. 사실은 저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국 입장에서 저 정도의 손을 내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하남의 선녀, 그러니까는 귀족 딸이 아니고 그런 첩딸, 마하남에게 있어서의 여성 홍길동. 공주를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코살라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 조선과의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조작기라고 하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나. 그러니까 석가족들이 얼마나 세상 변화에 어둡고 조금 이렇게 좀 들떨어졌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집 있고 옛날 뭐 이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지. 옛날식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하남의 선녀, 그러니까 첩자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첩자식을 공주라고 사기쳐서 보내자. 정식 공주로 사기쳐서 보내. 야, 그게 대등관계도 아니고. 위에 쪽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 요구했는데 청나라 황제에게 어디 무술이랑 낳은 애를 공주라고 그냥 사기치자. 지금 그거고 이게 막아지겠어 입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쪽은 석가족입니다. 그리고 마하남의 손자택인 거지. 왜이 선녀의 아들이니까. 손자택인 거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촌수로는. 그래서 이 비유리가 대국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는 뭐 왕은 아니고 왕자로서 자기 이제 외갓집에 놀러 온 거지.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석가족에서 공회당을 짓고 있었어. 큰 마을회관 같은 걸 짓고 있었어. 마을회관 같은 걸 짓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 그리고 자리랑 하고 이제 준비 거의 끝판이야. 그런데 석가족 귀족 애들이 가서 야 이거 구경하자 이라고 살짝 따고 들어가 가지고 보고 있었어. 근데 비유리도 그때 같이 간 거야. 같이 간 거야. 그리고 나서 비유리가 그 자기가 이제 대국의 왕자니까, 자기는 대국의 왕자니까 거기 최고 메인 자리에 딱 앉아 가지고 거드름을 한번 딱 피는 거야. 아, 자식들 말이야. 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족 애들이, 그 귀족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씨 피도 더러운 놈의 자식.

당하는 비율이 입장을 생각해봐. 나는 석가족 공주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국의 왕자야. 나는 쉽게 말해서 조선 공주를 조선 공주하고 청나라 황제 사이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더 이상 신분이 나보다 높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가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난 척을 했더니 너는 홍길동이잖아를 시전하면서 애들이 좁아갔네. 그러면서 자기 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비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예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얘기. 너는 홍길동이잖아를 시전하면서 애들이 좁아갔네. 그러면서 자기 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비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예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얘기. 그때 원한을 세우기를 뭐라고 소원을 세웠냐면 좋은 소원 세우지. 내가 왕이 되면 무조건 석가족은 전멸시키겠다. 잔인한 피해 소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정변이 일어났지. 야, 이거 석가족 난리 났다. 석가족 난리 났다. 딱 봐도 이거 지금 석가족 난리 났어. 그 상황에서 쳐들어갑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비우리가 얘기했냐면 전멸이죠. 전멸. 아 그거 징기스칸 기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징기스칸 군대에 맞서면 징기스칸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영토를 확장이 막 시작할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비판적이지는 않은데 징기스칸 군대, 몽고 군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슬람의 재앙이다. 이슬람이 싹쓸이 당합니다. 징기스칸한테.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몽고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게 다 이슬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뭐 두드려 맞고 아 게임도 안 됩니다. 쭉 맞는데 징기스칸이 한 거는 그거예요. 징기스칸 군대는 쉽게 말해서 세금만 좀 잘 내면 돼. 그냥 자치권 유지해 줄게. 네 지위 안 건드릴게. 이렇게 아니면 한번 해보시든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쉽게 말해서

무섭지. 싹쓸이, 싹쓸이. 그래서 비우리가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자, 석가족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도시가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네팔의 카비라바스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도의 카비라바스투. 피프리하와하고 그다음에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 데고 왜 두 군데가 있느냐? 그리고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진짜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 쪽이 맞다, 그 다음에 네팔 쪽이 맞다, 뭐 말들이 많아요. 비우리한테 다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이게 도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엉간한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은 살았던 데 살아요. 살았던 데 살아. 그러니까 한국 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떠나고 다른 도시로 우리가 옮겨가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느냐? 그렇지 않아. 그냥 서울에서 그 시체 밀어내고 또 사는 거야. 그런데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전체를 다 잔인하게 싹 죽이는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반파가 되거나 이러면 거기서 사는 게 더 유리해요. 거기는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이렇게 보면 강남이 왜 좋으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 다니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도시들은 다 그런 걸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길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키기 쉽고 그다음에 공격하기 유리한 쪽의 지형 지세들을 다 갖추고 있어. 그게 기본입니다. 고대 도시에. 그래서 엉간히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멸을 당해버리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리고 그 인프라까지도 다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거기 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징기스칸 얘기할 때 그 호라즘 제국 얘기를 하거든요. 호라즘 제국. 이슬람의 최대 강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호라즘. 그리고 그거는 오래된 제국이 아니고 새롭게 막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군사가 40만이에요. 40만. 호라즘 제국. 그리고 그 성은 넘을 수 없는 성이야. 넘을 수 없는 성.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징기스칸이 반갑다 친구야. 그때는 또 항복하라가 아니고 반갑다 친구야 적전으로 갔었어요. 그때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남송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을 큰 제국을 둘을 상대한다는 거는 징기스칸 군대로서도 위험해요. 그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미국이 세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두 나라하고 전면전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징기스칸이 먼 나라하고는 반갑다 친구야를 하고 그 다음에 남송은 이렇게 꽁알 주먹으로 계속 패고 있었거든. 반갑다 친구야를 했는데 이 호라즘이 정신 못 차렸죠. 어디 친구는 내가 너랑 지금 친구 먹을 군번이야?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사자를 머리를 밀고 우리 같은 사람 머리 밀어주면 삭발 안 하고 좋죠. 근데 그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리 밀었다고 생각해봐. 사신으로 왔는데 사신은 임금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잖아.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 야, 그거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